0: 아산여역에는 모두의 의견대로 초록이가 하기로 한다. 초록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알았지?
1: 네.
0: 아, 그리고 윤정년, 허영서, 내가 장면을 정해주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장면을 각자 정해서 연기하면 된다.
1: 네.
0: 자, 그럼 먼저 목부터 풀어보자. 누가 먼저 선창할래?
1: 제가 하겠습니다.
0: 그래, 시작해라.
2: 황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래, 둘째는 사설치래.
3: 황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래.
1: 어이없구나, 어이없구나 사녀.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오.

여자녀, 어찌 이 좋은 날에 얼굴에 이라고 치신. 아사녀, 이 좋은 날에 어찌 이라고 치신. 아사녀,

0: 당신 여기 무슨 일이야?
1: 아, 뭐 곧 내 건물이 될 거니까 슬슬 봐둬야지.
2: 야, 나중에 여기는 연못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1: 관리는 잘하고 있어?
0: 무슨 헛소리야. 단장님은 파실 생각이 없는데.
1: 아, 지금은 팔 생각 없어도 곧 팔게 될 거야.
0: 당장 나가. 단장님이 당신을 용서해서 신고 안 한 줄 알아?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
1: 어, 신고해. 내가 지금 사라지면 너의 건물 사준 마지막 구세주도 사라지는 거야. 야, 이 빚까지 잔뜩 낀 이 건물을 사줄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
2: 강 단장한테 전해. 시간 질질 끌지 말라고.
1: 홍매, 그렇게 참을성 좋은 사람이 아니야.
3: 가자.
4: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건물을 넘기다뇨? 저번 합동 공연 때 생긴 빚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0: 적잖은 걸 다 끌어안아서 빚을 많이 졌어. 어떻게든 쌍탑전설 제작비라도 구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미 소문이 나서 투자자들이 단장님을 만나줄 생각도 안 해. 단장님 내색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계시니까 너도 모르는 걸로 해. 걱정 마. 단장님이 무슨 수를 써서든 공연은 올리실 거야.

0: 당신들 뭐여?
1: 오기, 너희 단장한테 가서 물어봐.
0: 지금 여가 어딘지 알고 일하고 쳐들어와갖고는.
1: 어디긴 어디야.
2: 정연아.
0: 어이, 단장님.
2: 비켜줘라.
0: 예?
2: 비켜줘.
1: 야, 나가 나가 나가.
3: 야, 나가 빨리 가자.
1: 나가 나가. 나가.
3: 나가. 자, 자, 챙기고 앞에 거 빨리 거. 챙겨 챙겨.
1: 빨리 빨리 움직여 빨리.
3: 한 번 챙기고 빨리. 자 빨리 빨리 움직이자 빨리 빨리.
1: 뭐하냐? 뭐야 이거? 빨리 빨리.

0: 난 네가 항상 부러웠었어. 적어도 넌 네가 원해서 굿굿하는 거였잖아. 예술가의 최고 경지는 너 같은 사람만 다다를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니라.
1: 두 번 다시 안 올 것처럼 하고 나가더니 기껏 와서 한다는 소리가. 유산에서 네 몫을 미리 달라고.
2: 할아버지가 제 몫으로 남겨주신 유산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1: 이건 뭐 큰 딸년이나 작은 딸년이나 타이밍 맞춰서 내 속을 뒤집기로 작당들을 한 건지. 너, 네 언니 결혼하는 거 알아 몰라?
2: 방금 문 앞에서 들었어요.
1: 그래, 100번 양보해서 결혼은 그렇다 쳐.
3: 뭐? 성악을 그만둬?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1: 내가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0: 사모 얘기하자이.
1: 어, 언니, 우리 쌍탑전설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2: 저도요. 새로운 왕자님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0: 새로운 왕자님?
1: 당연히 언니죠. 우리는 방자전 때부터, 아니 춘년전 때부터 언니의 떡잎을 알아보고 점 찍어놨어요. 이것은 아주 푸릇푸릇한 것이 새로운 왕자님의 떡잎이로구나.
0: 나는 너희들 옥갱선 배웠다고 인자 공연 안 보러 올 줄 알았는데.
3: 우린 메란이 쌓아온 모든 걸 사랑한 거지 문옥경만 사랑한 건 아니에요. 메란은요 언제까지나 우리한텐 꿈일 거예요.
1: 메란이요?
2: 영원하라!
4: 메란! 메란! 메란! 메란! 메란! 메란!
3: 메란은요 언제까지나 우리한텐 꿈일 거예요.

0: 단장님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1: 괜찮아. 혼자 해도 된다.
0: 단장님, 저 드릴 말씀 있어요.

0: 이게 무슨 돈이냐?
1: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0: 갖고 가라. 네 마음은 고맙다만 너까지 이럴 필요는 없어. 네 자존심에 어떻게 이 돈을 받아온 거야?
1: 진짜 중요한 걸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 같은 건 얼마든지 꺾을 수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든 공연을 올리는 거예요.
0: 영서야, 내가 약속하마. 이 공연 어떻게 해서든지 올릴 거야.

0: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청소는 해서 뭐해? 어차피 남의 손에 넘어갈 건물인데.
1: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0: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번 공연 올리는 거? 돈이 없는데 우리끼리 애를 쓴다고 그게 돼? 무슨 발버둥을 쳐도 다 소용없어. 의미 없는 짓이라고.
1: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손 나불고 모르는 척 해불면 되지. 왜 단디 그러고 빚을 세우고 있냐?
0: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거라도 안 하면 더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1: 우리는 계속 공연을 할 거야.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너는 어디 안 가고 계속 여기서 자리 지킬 거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어디 안 가고 너랑 계속 공연 올릴 거야. 우리가 발붙이고 서 있는 곳이 다 무대가 될 것인디. 그럼 된 거지.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
0: 그치만 극장에서 공연 올리는 건 당분간 불가능할지도 몰라.
1: 그러면 최고로 근사한

0: 공연 올려야 쓰겠네. 우리 공연을 본 관객들이 두고두고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공연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그래. 그러자.
1: 요새 그 안 그래도 빚쟁이들 상대하시느라고 뭐

0: 우리 메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작품입니다. 그러자면 과거 비청산부터 필요합니다. 지금 메란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지점장님.
1: 미래에 투자한다라.
0: 빚은 해결됐다.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구나.
2: 정말 다행이에요.
0: 이제 제작비만 구하면 되는데.
2: 저기 쌍탑전설 올리는 걸 당분간 미루시는 게 어떻겠어요?
0: 지금 아이들 다 무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미루자고?
2: 아예 안 올리자는 게 아니에요. 좀 재정비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올리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단장님, 메란이 먼저 살아있어야 아이들도 있는 거잖아요.
3: 선만은 안 됩니다요. 아이고, 탑을 져야 된 게. 탑을 지어야 하니 탑을 줘야 된 게. 아, 참말로 고민이네.
0: 왜? 뭐가 잘 안 돼?
3: 어, 단장님.

0: 예, 단장님.
1: 분위기가 뒤숭숭하니까 집중하기 힘들지?
0: 요새 불안한 거 다 안다.
2: 별천지에서 왔다고 했어라.
0: 응?
2: 처음 국궁 무대 보고 온 날 가슴이 벌떡벌떡 돼갖고 잠도 못 이루고 있은 게 지 언니가 그랬어라.
3: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은 별천지에서 온 사람들이야.
2: 그랬어라.
3: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은 별천지에서 온 사람들이야.
2: 아따, 그것이 참 맞는 말 아니대요. 바지락 해던 목포 가시나들 눈에 그 삐까뻔쩍한 무대가 별천지로 보이지. 먹고 살기만 해도 쎄 빠지게 힘든 세상서 별천지나 쫓겄다고 함께 미쳤...
0: 꿈?
2: 저뿐만이 아니어라. 저 대문 밖에서 우리 공연만 목빠지에 기다리는 가시나들도, 다른 국극단 아가들도 국궁만 있다면 뭔 일이든 꿀떡꿀떡 참을 수 있은게요. 같이 무대 올릴 사람들도 있고 그 무대 봐줄 사람들도 있는디 불안할 게 뭐대요? 사람들만 남아있다면 전부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게요.
0: 그렇구나. 사람들이 있었구나.
2: 그랑께 단장님도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들 다 보기보다 강하단게요.

0: 됐습니다.
1: 계약대로 공연 끝나고 나서 배울 테니 그렇게 알아요.
0: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 자존심으론 죽었다 깨어나도 안 팔 것 같더니.
1: 우리 배우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공연 올려주는 게 내 진짜 자존심이니까요.

0: 오디션 날인데 새벽부터 어딜 갔다 오니? 혹시 또 절에 갔다 오는 거야?
1: 저 절에 가는 거 알고 계셨어요?
0: 당연히 알았지. 그래, 거기 가서 어떻게 너만의 아사달은 찾았니?

넌 그 정도로 큰 예인의 자질을 갖췄다. 이따 오디션 기대하마.

0: 오늘 오디션 심사를 해주실 분은 안무가 조수연 선생님, 고수 이용근 선생님, 그리고 이번 쌍탑전설 연출을 맡아줄 백도행 연출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디션 심사는 이분들 외에도 특별히 메란국극단 단원 전부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쌍탑전설 아사달 오디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어느 장면을 할지 정했니?
1: 네. 사막 2장 아사달이 석부를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0: 정연이, 너는?
2: 저도 그것을 골랐습니다.

참말로 끝내주는 무대였다이. 이제 내 차례요. 한바탕 신나게 놀아볼 텐께 잘 봐야 쓴다이.

스승님 아래 망치와 끌 배우고 윤꽃 같은 내 아내 세상살이 즐거움 가르쳤네. 공주님 부르심으로 정다운 고향 땅 떠나 살아보래 당도하니 오직 불사만 보았다. 하나 살아버린 내게

0: 어떻게 오셨어요? 기껏 한다는 게 술타령이니?
1: 왜 오셨냐고요? 이제 메란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0: 앞으로도 계속 술만 마시면서 허송세월 보낼 작정이니?
1: 네, 그러려고요. 누가 나 같은 거 이제 신경 쓰나요? 윤정연이 저번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헛껍데기만 남았다고. 윤정연은 목이 꺾여도, 옥경이가 떠나도 끄떡없이 지갈길 가겠지만 저는 달라요. 나는 개처럼 강하질 못하다고요. 국공배우로도 실패했고, 옥경이도 저 버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요. 단장님도 저 버리셨잖아요.

우리 국극단에 여역을 맡겠다고 들어온 아이들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있었어.

0: 보면 볼수록 정말 못하는 거라니까? 왕자나 공주가 주인공도 아니고 피엔딩도 아니고 거기다 니마이는 왕자나 영웅도 아닌 그냥 평범한 백성이고 우린 역사의 길이 남을 공연을 올리는 거야.
1: 근데 관객들이 좋아해 줄까?
0: 좋아하지 당연히. 이런 모던한 내용의 극이 요즘 젊은 관객들한테 아주 잘 통하거든. 게다가 우리 메라니 연기를 좀 잘하니? 여자 주인공도 포함해서?
2: 뭔 소리 하나 했네. 결국 네 자랑.

0: 예전처럼 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게요. 왕자로서 느끼는 뭐 무게 뭐 그런 것이겠지라.
1: 아마 앞으로 네가 계속 느껴야 할 무게겠지. 하지만 정년이 너라면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방법도 곧 스스로 터득해낼 게다.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쌍탑전설은 온전히 네 무대고 네 무대를 마음껏 만끽하고 즐기면 돼.
0: 예, 단장님.
2: 아사달 윤정년 그것 봐라. 내 안목은 틀리지 않는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윤정년이 네 마이가 될 거라고 했잖아.
3: 너만 알아봤냐?
2: 나도 알아봤거든. 허영서 역시 얼굴부터 기품이 있어. 뭐야, 너 허영서 팬이었어?
3: 응, 팬이었어.
2: 또 옥경 언니는?
3: 옥경 언니도.
4: 정년 언니는?
3: 정년 언니도 팬이야. 너 세 명은 안 돼. 두 명만 골라야 돼.
2: 두 명만 골라.
3: 그런 게 어딨냐? 여기 있다.
4: 오, 유치.
5: 이모, 우리 뭐 보러 온 거야?
6: 쌍탑 전설이라고 국극 공연 보러 온 거야. 은재야.
5: 응, 이모.

0: 아직도 준비 안 끝난 못 들어가고 있어. 빨리들 서둘러. 공연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어.
1: 네. 네. 네.
0: 회장님.
2: 응?
0: 이거.
2: 응? 이게 뭔데요?
0: 글쎄. 누가 너. 글쎄. 누가 너 주라던데.
3: 정연이에게. 정연아, 그거 알아? 넌 나한테 꿈이고 그리움이고 하나뿐인 왕자님이었어. 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지만 널 만나기 이전으로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고마워. 이제 모두의 왕자님이 될 너를 늘 응원할게. 주란이가.

벌써 몇 번째인가?

반갑소. 반갑소. 난 석궁 달비요. 신라의 대왕께서 불국사에 다보탑을 지으라 명하셔서 벌써 3년 넘게 일에 매달리고 있어만 보시다시피 만든 거니 기단뿐이요. 하지만 나를 더 미치게 만든

0: 말씀하셔볼까? 에이, 새가!
1: 자네 정말 이걸 하룻밤 사이에 만들

0: 이복의 이복의 달비 인자 된대. 내 답을 어떻게 줘야 할지 인자 알겠어.
1: 영감이 떠올랐나 보구나.
0: 이 탑만 완성되면 백제로 돌아가 내 아내를 만날 것이야.
1: 석가탑이 완성될 날이 머지않았어.
0: 월궁화 같은 내 아내 하산여 말일세.
1: 이제껏 본 적 없는 작품이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거야.
0: 보름? 보름이면 만날 수 있어. 내 아내 하산여!
1: 오로지 아사달만이 신라 최고의 탑을 완성할 수 있어. 아사달은 아사녀를 만나선 안 돼!

경남 함양의 화림동 계곡입니다. 계곡 한가운데 정자 하나, 기암괴석 위에 오롯이 서 있습니다. 정자 스스로 풍경 속으로 들어가 화림동의 절경을 빚어냈습니다.

거현정은 인조 때 서원과 함께 지은 초막정자를 후대의 기화로 고쳐 지었습니다. 기암괴석과 물, 아름드리 노성이 어우러진 경치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0: 파림동 계곡은 곳곳에 많은 정자가 자리하고 있어 함양 선비들의 이상향인 무릉도원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함양 땅을 사랑한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1: 바람 부들 너울너울 가벼이 나붓기니 4월의 화개 땅엔 보리가 이미 가을이구나. 투류산 천만첩을

0: 알았어. 하느님, 제발 이번에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자. 어? 잠깐만, 잠깐만.
1: 왜?
0: 오빠 딱지 좀 봐봐.
1: 왜 그러는데?
0: 아, 빨리 좀 줘봐. 뭐야? 오빠 딱지랑 내 딱지랑 왜 달라?
1: 뭐가 달라? 똑같은 건데.
0: 아니, 이거 봐봐. 오빠 딱지가 더 두껍잖아. 이거 완전 반칙인 거 알지?
1: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두꺼운 게 더 안 좋은 거야.
0: 두꺼운 게 왜 더 안 좋아?
1: 그게
0: 거짓말이지?
1: 아니야.
0: 아니긴 뭐가 아니야. 두꺼운 걸로 하니까 아까부터 계속 이긴 거 아니야.
1: 아니거든? 네가 못해서 그런 거거든?
2: 얘들아. 아유, 뭐 하고 있었어?
0: 아빠, 오빠가 치사하게 반칙 써요.
2: 반칙? 뭘 했는데?
0: 딱지치기 하는데.
1: 저, 두꺼운 딱지가 더 안 좋은 거 맞죠?
0: 그쵸?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두꺼운 딱지가 이제 공격 받을 때는 이 두껍다 보니까는 잘 넘어가서 더 안 좋지?
0: 정말요? 공격 받을 때 안 좋다고요? 아니 근데 오빠가 아까 두꺼운 걸로 치다가 공격 받을 땐 얇은 걸로 바꾸지 않았어?
1: 내가 그랬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0: 와, 진짜 오빠 완전 사기꾼이네.
2: 소리야, 이건 엄밀히 말하면 반칙은 아니야.
0: 정말요?
2: 그럼, 소리 네가 딱지치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두꺼운 딱지를 만드는 것은 반칙이라기보다는 어떤 이기기 위한 어떤 일종의 전략이라고 할까? 전략!
1: 맞아요! 내 말이 그 말이야.

0: 예, 내가 뒤에서 다 들었는데 아니 애들한테 그런 반칙을 가르쳐주면 어떡해요?
1: 아이 반칙이라뇨? 이 머리 쓰는 거를 알려준 거 아닙니까?
0: 머리를 썼다? 좋아요. 그렇게 머리 쓰는 거 좋아하니까 나랑 머리 쓰는 게임 한번 해볼래요?
1: 아 뭐 좋아요. 뭐 뭐든 합시다.
0: 스피드 끝말잇기 게임 어때요? 3초 이상 대답을 못하면 지는 거예요.
1: 아유 게임을 잘못 고르셨네. 제가 어렸을 때 그 끝말잇기 신이었어요. 신.
0: 알았어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 아 좋아요. 에?
0: 정갈.
1: 갈? 갈 뭐 많죠 뭐 갈.
0: 시간 갑니다. 아, 하나 둘.
1: 갈치 갈치.
0: 치마.
1: 마? 마가린.
0: 린스.
1: 스키장.
0: 장소.
1: 도비.
0: 비누.
1: 누나.

0: 먼저 쓰시 신게.
1: 아우 얄미워.
2: 이리 오너라.
3: 대감님.
2: 오늘은 온 가족이 시끌벅적하구나. 이번에도 이 반대감 도움이 필요한 것이냐?
4: 네, 대감님.
5: 제발 도와주세요.
6: 좋차. 그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고?
3: 반칙을 조금해도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왜 꼭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6: 두지는 반칙을 하면 재밌다고 했지?
3: 네.
6: 그러면 반칙을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3: 아니요.

0: 잘했어.
1: 자, 소리팀의 왕이 공에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팀이 1점 획득. 예! 자, 그럼 다시 왕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0: 자, 빨리.
1: 그러면 전에 점수를 잃은 소리팀부터 공격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 받아주시고요. 2라운드 시작합니다.

0: 자. 자, 과연 누가 왕일지?
1: 공격해!
0: 공격해! 자, 과연! 맞았습니다! 자, 맞은 사람 왕이었나요?
1: 저쪽으로 와, 저기.
0: 왕은 살아있습니다!
1: 자, 과연 누가 왕일까?
0: 자, 왕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1: 잡아! 더. 도망가! 아, 왕이 이제.
0: 자, 다음 라운드로!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 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 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0: 몸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2: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3: 5, 4, 3, 2, 엔진 점화.

일어나 여름길은 시원한 새벽에 한 2, 30리는 져야 하는 것이요. 아, 물이 부르고 잦아본들 도망간 뺑뜨긴 애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 신봉사거비 돌콩나. 여보 주인, 호구리 마누라 거기 갔소? 아, 예, 영감님 마누라인 줄은 잘 모르나 이런 새벽에 어떤 젊은 봉사하고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일찍 올라갑디다. 옷이 어쩌? 아니 그럼 어찌 진짜 그런 말 안 했어? 아니 내가 같이 가는 젊은 봉사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어? 신봉사 기가 막혀.

0: 헐.
1: 또.
0: 아, 좋지. 헐.
1: 하.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노유정 친구가 판소리 심청가로 꾸며졌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소리가 참 깊고 단아하네요.
1: 그렇습니다. 유정 친구가 올해 전주 대사습놀이 판소리 초등부 저학년부에서 당당히 장원을 차지했다고 해요.
0: 예, 어쩐지 첫 무대부터 정말 소리가 남달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정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국악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장원을 차지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1: 맞습니다. 판소리부터 민요, 또 기악과 무용까지 저마다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낸 친구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장원이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또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있었을지 이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첫 무대를 꾸며준 노유정 친구가 준비한 판소리 무대 한 곡 더 만나보시죠.

0: 그거?
1: 네.
2: 잡아야지. 아이고 용돈을 왜 물병 밑에다 지폐를?
1: 네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2: 아 바람 불어 행사장이. 다음에는 돈부터 잡고 물을 먹어야 돼. 알았죠? 어 그래요. 자 그리고 유정 친구 앞으로의 꿈도 궁금한데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예전에는 판소리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 것 같아서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야 멋지다.
0: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판소리 대가 노유정 교수님으로 꼭 다시 만나요. 저희 그날까지 응원하고 있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실력파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 큰잔치 관악 부문의 최고상인 금상을 차지한 이하연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이 전국 최고의 꿈나무들이 모이는 무대에서 당당히 금상 최고상을 받았는데 정말 일단 축하드리고요.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 너무 떨렸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속으로 계속 괜찮아, 좋은 경험이었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야 하고 계속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예. 금상 발표 순간 예.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진짜? 진짜 나 맞아? 이러면서 몇 번 확인했어요.
2: 금상 이하연! 이랬을 때 아 진짜 믿을 수 없었겠어요.
0: 그러니까
2: 얼마나 뿌듯하면서도 떨렸을까. 그 긴장감이 막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게 큰 상을 받으면 사실 좀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좀 뿌듯하면서 조금 은근히 여기저기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1: 네. 네. 상을 받는 순간에는 어깨도 살짝 올라가고 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싶고 너무 뿌듯해요. 그래도 집에 오면 정신 차려, 넌 아직 배울 게 많아.
0: 바로?
2: 네. 나 자신한테?
0: 너무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오자마자 정신 차려 말이에요?
1: 네.
0: 아 진짜 대단하다.

0: 드라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1: 혹시 드라마 동이라고 아시나요?
0: 동이.
2: 동이 M본부. 네. 한효주. 그렇죠?
1: 네.
2: 유명하죠. 이병헌 감독님이 만든 드라마.
0: 좀 예전 드라마인데.
2: 네. 시청률이 한 27% 나오고 그랬어요.
0: 줄줄줄줄 그냥.
2: 지진이 씨 나오고 지진이 씨 맞죠?
1: 네. 네.
2: 근데 동이 왜요?
1: 저는 동이에서 해금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2: 아.
1: 그래서 해금 소리를 들으니까 예쁘고 아름다워서 저도 한번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네. 해금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도 해금 연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두 줄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신기해하면서 감상하거든요. 근데 하연 친구가 이렇게 어른스러워가지고 예. 더 큰 친구인 줄 알았더니만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된다고요.
2: 네.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1: 네.
0: 아니 키도 저랑 비슷해가지고 저는 네. 뭐 적어도 중학생이겠거니 했는데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는 거예요. 가장 기대되는 게 뭐예요?
1: 교복을 생각하면 살짝 설레기도 해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학생이 되면 더 많은 곡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이 담긴 해금 소리를
2: 보내주기를 저희 응원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0: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대회의 수상자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29회 국립중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 중동부 전통부분 금상이 빛나는 한국무용수 신현우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세상에 딱 두 분 계신 특별한 어머니가 계신데요. 저를 낳아주신 진,

0: 네, 올해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 초등부 종합 대상을 받은 박수아 친구의 무대.
1: 결선 때보다 아쉬웠던 무대였지만 종합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2: 와, 대상을 받았는데도 아쉬웠고 열심히 해야겠다.
0: 대단합니다.
2: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0: 우리 수아 친구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0: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빨강색 자동차 아니고요?
1: 아, 아니에요.
0: 빨강색 팬...
1: 팬티.
0: 진짜? 진짜예요?
1: 네.
0: 왜요? 왜요?
1: 약간
0: 빨간 팬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 특이하시네. 아버님? 그럼 수아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 진짜로 빨간 속옷을 대회 때마다 저희가 이걸 보여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2: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2: 그래도 어떻게든 딸을 응원하고 싶은 그런 아빠 마음 아니겠어요?
0: 그럼요.
2: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0: 네네네네.
2: 오늘 또 수아 친구가 정말 맑고 깊은 정가를 들려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가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성격이 평소에 되게 급한 편이에요.
0: 네.
1: 학교 갈 때 밥도 빨리 먹고 한 번은 언제 영어 시간이 끝나고 방과후 수업이

0: 어떻게 했어요?
1: 제가 정가를 부를 때 되게 숨이 항상 모자라가지고 눈물 콧물을 흘린 적 있는데요.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휴지로 연습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2: 휴지로 연습하는 법이요?
1: 네.
2: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휴지를 세겹 휴지를 세 개로 나눠서
0: 세 개로 나눠요?
1: 네. 얇게 만든 후에 그 얇은 휴지를 코 앞에 올려서 노래를 부르면 휴지가 날리는데요. 예. 휴지가 날리지 않게 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0: 그래요?
2: 휴지가 당연히 숨 때문에 날리지 않나요?
0: 한번 해봐요. 보여주세요.

0: 진짜로 휴지가 여기 지금 부는 기본 바람 외에는 안 흔들려요.
1: 거의 안 흔들리네요.
0: 야, 기술이네.
1: 이 어려운 걸 멋지게 해내는 수아 친구, 앞으로도 맑고 깊은 소리로 이 정가의 매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무대는 가야금 병창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대회 수상자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24회 군의 중국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중등부 대상을 받은 오일입니다.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 심장박동이 마치 휘몰이 장난처럼 마구마구 뛰었는데요.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오일하면 국악을 사랑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연주자, 그래서 늘 처음처럼 투심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가야금 병창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무대도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저의 아름다운 가야금 병창 많이 기대해주세요.
4: 신봉사 처자 말고 터면 서...

웬 말이냐 내 딸 심청이 난 인당수 죽었는디 여기가 오 디라고 살아

0: 좋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장원이라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또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랬겠어요. 네.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자신만의 실력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무대가 더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를 보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묵묵히 전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힘찬 응원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1: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오율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헛대여 흥보 제비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지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무를 중히 여겨 청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무를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 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0: 왔는가?
1: 오늘따라 유독 좀 안색이 안 좋으시네.
0: 오랜만에 선릉로를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왠지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적적하고 외롭네.
1: 선릉로가 왜요?
0: 이 사람 정말. 선릉로가, 선릉이 왜 선릉인가? 어? 조선의 9대왕 성종과 정현왕후의 능이 있는 곳이 선릉 아닌가?

0: 생각난 거 없나? 흑염소. 이 흑염소가 동의보가 너도 그렇고 왕이나 왕비, 왕자들의 이제 기력 회복이나 산후 회복 이런 데에도 많이 먹었던 거라고. 궁중에서도 이렇게
1: 맛있겠구나.
0: 즐겨 먹던 흑염소가 이렇게. 이야, 더 쫄깃쫄깃한데? 응? 더 쫄깃쫄깃해. 이야. 아, 이거 봐. 이거 봐요. 이거. 야, 근데 양념 진짜 맛있겠다. 옛날 궁중에는 탕이나 전골, 찜, 수육 이렇게 먹었어. 수육 같은 거나 탕이나 전골. 근데 여기가 전골도 응? 수락관에서 준 전골만큼이나 맛이 아주 훌륭해요. 응? 이때 전골도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코스를 시킨 거라니까? 잠깐만, 얘를 좀 뜯어야 되는데. 사장님. 아, 예. 사장님.
2: 네.
0: 얘를 좀 먹고 싶은데 얘를 좀 쫙 잘라주세요.
2: 아, 네. 네.

0: 맞습니다.
1: 6시간에서 8시간 사이 끓입니다.
2: 아이고, 뭐 좀 우유빛깔처럼 그냥 뽀얗네요, 진짜로. 어떻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맛볼 수도 있나요?
1: 예, 보실 수 있죠. 예, 국물 맛보여 드릴게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1: 불어서 되네요. 뜨겁습니다.
2: 네네. 아유, 그렇겠죠. 8시간 정도 끓여주는데. 오, 향긋해요. 오, 근데 깊다.
1: 그죠.
2: 네. 네.
1: 소사골이랑 똑같아요.
2: 아, 네. 완육수 했습니다. 완육수. 이야. 마시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뭔가 몸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야, 8시간 정성을 제가 한 번에 다 마셔버렸네요, 이거. 아유, 어떡하나. 이야, 염소사골 우려낸 거. 진짜 담백하고 깊대. 아, 그렇게 맛있는데. 아무래도 양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야, 입에 착 합니다. 참으로 만족했도다.
3: 귀하니 귀한 흑염소 사골을 여덟 기운이 솟을 것 같은 귀한 육수로다.
1: 육수에 넣는 양념장 네. 보여드릴게요.
2: 아, 네네네.
1: 보시면은 건고추고 양파, 마늘, 된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1: 갈아서 이따가 아까 사골 육수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양념을 만드는 거예요.
2: 아,

0: 소스와 함께 잘 섞어주고 정성 가득 양념을 뽀얀 사골에 넣어주면. 그리고 이것은 주인장의 비밀이라던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로부터 기력 회복과 원기 보강에는 이것만 한 것이 없다는데. 오늘 밤에 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소. 여간 문 열시다. 이 귀한 것도 시원하게 넣어주면 오늘 코스의 또 다른 주인공 흑염소 전골 납시오. 신선한 채소까지 한번 올려놓고 나면 임금님 오늘 기력 완전 회복.
1: 이야, 물향이 끝내주는구나. 역시 아는 만큼 더 맛있다고 비법을 알고 나서 보니까 더 기대가 되네. 어? 야, 이제 먹어보자고. 옳지.
2: 맛있겠구나.
1: 국물 맛을 봐야지. 야, 이게 어? 염소 고기 육수가 이게. 야, 이건 다르네, 다르네. 어? 전골 국물 맛이 달라. 응? 야, 오, 전골에 들어간 우유는 또 얼마나 부드러울 거야.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이거는. 야, 전골 국물도 하면서 굽고 된장 베이스인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2: 벌써?
1: 오, 그 육종과 장이빙이 흑색탕이라고 해가지고 흑염소 흑염소로 된 음식을 즐겨 먹었다는 얘기 안 하? 몰랐어. 아유, 이게 저 뭐 실록이나 이런 데 나와 있지 않은데 아주 그 흑염소를 즐겨 드셨다고.

0: 둘 다 흑영수를? 아이고, 예, 아닙니다. 넷째는 삐.
1: 무침 드리겠습니다.
0: 네.

0: 흑염소 무침도 완성이요.
1: 아니 내가 이 중에서도 전골이랑 수육은 많이 먹어봤지만 무침은 처음 먹어보는데.
2: 살코기를 얹어서.
1: 무침 진짜 맛있겠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게 염소 고기가 육질이 단단하니까 쫄깃쫄깃하고, 야, 무침 양념이랑 잘 어울리네. 응? 들어간다. 자.
0: 맛있구나.
1: 맛있어, 맛있어. 아니, 근데 요 튀김이, 요게 그냥 튀김만 주는 게 아니라 야채, 채소하고 요 특제 소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유린기 맛과 이런 거? 그런 느낌. 야, 요거 잠깐만. 나는 그냥 현육수로 한 거랑 갈비로 한 거랑 전골로 한 거랑, 아니 말이야, 아니 내가 그 있을 때 말이야, 이렇게 무침하고 튀김도 같이 좀 올려줬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러면 이렇게

0: 행사가 다 끝난 건 아닌데 뭐 주신다면 뭐. 아 근데 디저트가 뭔데요?
1: 저희 볶음밥 있습니다.
2: 그렇지.
0: 아 볶음밥.
1: 네.
0: 아 국물 먹었으니까요.
1: 네.
0: 그렇죠 그렇죠.
1: 마무리
0: 디저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 네. 와 볶음밥. 이야 볶음밥을 빼먹을 뻔했네. 아유 여기다가 볶음밥, 밥을 볶으면 또 얼마나 맛있을 거야. 응? 먹고 나면 한국인들은 볶음밥이 볶음밥. 다시 한번 볼까나. 옳지. 구수해. 어우 맛있어. 아 그냥 바로 여기서 긁어 먹어도 맛있다. 역시 볶음밥 디저트 마무리 신의 한 수였어요. 와.
3: 와. 이분이 그럼 밥을 몇 공기나 드시는 거예요?
0: 그러게. 내가 요즘 먹으러 다니면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차네. 큰일 났네. 어 맛있어.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참아? 어?
2: 얼씨구.
0: 어.
2: 자고로 잘 먹는 것이 보양일터. 하지만 귀한 식재료가 더해지니 금상첨화가 이것이 아니더냐. 진한 육수에 전골로 속을 든든히 데우고 파사삭한 고기 튀김으로 집 나간 입맛까지 살려주고. 상큼하고 시원한 흑염소 무침으로 몸의 기력까지 펄쩍 깨어나는구나. 임금님 이제 기력이 좀 나오.
0: 꿀하네. 여름 모양은 다 했다.
2: 오늘 또 맛있고 힘이 나는구나. 다음 주도 힘 한번 내어볼까?
0: 왜 이렇게 더운가 그랬더니 중복이 다가오고 있구만.
4: 이리 오너라.
0: 와, 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0: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3: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4: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절을 올려.
3: 아이고.

0: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1: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4: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이 분위기?
6: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은 평소 나의 선택이나 과거 행동에 자주 후회하는 편이신가요? 후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기회를 놓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아 후회하는 모습은 우리 주위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만 먹어놓고 뒤늦게 후회하는 건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요. 후회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나 유감이 들 때 발생하는 감정이지만

환경막과 늑골을 수련하여 복부 단련에 좋은 우디아나 반다입니다. 양손은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복부의 앞쪽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여 가능한 한 깊게 호흡을 내쉽니다. 이때 가슴도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 다음 늑골을 들어올려 가짜 들숨을 마시는 식으로 공기가 폐에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횡격막은 올라가고 복부는 압축되면서 오목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멈추고 있기 어렵다면 목과 어깨를 이완한 다음 늑골을 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복부의 압력이 천천히 없어지도록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네. 다섯. 다리 내려놓고 손을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아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같이 펴올리면서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꿈치를 밀면서 머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자, 무릎 세워주고 팔은 45도, 허리를 세워준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복부에 힘을 줍니다. 호흡은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다리 내려놓고 손 내려놓고 다음 동작 이어가겠습니다.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 세운 상태 유지, 팔을 45도로 뻗어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45도로 밀어 올려봅니다. 발등 밀어내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손 바닥 짚고 다리 내려놓고 정수리 밀어내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팔 옆으로,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바닥 짚고 상체를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평소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간과 비장, 췌장 등 몸속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타라 파르바르타나사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유지하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를 유지하고 내쉬면서 유지하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시선 또 정면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왼쪽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때 시선은 나의 오른손 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90도 가량, 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0: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시면서 정면. 하나, 둘. 자, 이번에 왼쪽으로 45도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정면으로.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손을 골반 옆에다가 세워놓고 다리를 펴 올립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바닥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1: 몸속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복부에 자극을 줘 군사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복부 안쪽 장기 기능을 활성화해 면역 기능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매일 꾸준히 따라해 보세요. 두 다리를 쭉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복부 근력을 키워주는 아난타사나와 우르드바 프라사리타 파다사나입니다. 아난타사나는 복부를 단련하면서 골반 부위에도 자극을 집중시켜 탈장 예방에 도움을 주는 동작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고 손을 풀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만 펴봅니다. 호흡 유지해 봅니다. 하나.

나서 천천히 마시면서 피고 손을 놓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탈장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 근육과 함께 허리 근육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자, 반대로 다리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하나, 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밀면서 아랫배에 힘을 꽉 줘봅니다. 하나, 둘. 45도로 들어올리면서 호흡 유지해봅니다.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 안쪽에 있는 위와 장에도 영향을 줘 위장장애 완화와 가스 배출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집에서 수시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옛날에 제가 또 전력대로 하는 거야.

0: 이발금님.
1: 네.
0: 합동 공연 어떠셨어요?
1: 저희가 다른 팀이랑 또 처음 이렇게 합을 맞춰 보는 거라서 걱정을 좀 했어.

지금 여기 무대에 카온이 보이거든요. 카온을 딱 집어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뮤지션이다. 다 아시네요. 이 카온을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연주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박수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뮤지션이다. 다 아시네요. 이 카온을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연주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박수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0: 관객분을 여기 한 분 앉으신 다음에 제가 연주하는 거를 똑같이 연주하는 시간.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연주해 보실 분 계신가요? 어? 모셔보겠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고요. 네, 오늘 아내랑 같이 지나가다가 공연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0: 제가 준비한 악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연주해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오, 예.
1: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벌써 이거

개도 짝을 떨었고 나면 떨어서 뭐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었고 나면 떨어서 뭐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 두 팀에게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인데요. 저는 서도 소리 국악을 배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무대에선 멋진 언니들 모습 보고 반했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네, 어디 계실까요? 서도 소리하는 우리 4학년 학생이래요.

0: 지금 공연 보니까 어때요?
1: 아, 멋있어요.
0: 멋있어요? 지금 여기 무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들여보내기 아쉽죠? 노래 한 소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아리랑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얼씨구 하면 다 같이 좋다라고 크게 외쳐주실까요? 얼씨구!

0: 우리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더군다나 이제 탈춤을 같이 덩실덩실 저희 노래에 맞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반응 너무 좋네요. 여기 아까 할아버님 춤추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우, 저 나갈 뻔했잖아요. 이런 게 감동입니다. 저희는 이런 게 진정한 무대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려고 왔는데 반대로 저희가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3: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4: 이렇게 깜짝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희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5: 낙드림 그리고 아트쿠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에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마지막 남은 공연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또 오늘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8: 대한민국의 국악과 소리와 음악을 더 널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와 음악을 더 널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이 다니는 곳이거든.
1: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2: 아이고, 비아가, 괜찮으냐?
1: 할머니, 저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2: 그야, 병아리.
1: 못하는 새.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0: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1: 네.
0: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1: 알려주세요.
0: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1: 어, 비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1: 네.
3: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맑게 긴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0: 비아가, 저기 좀 봐.
3: 응?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1: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0: 비아가,

0: 앞에서 만나는 시간, 배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몽군이 어디매뇨 공연이 와요.
0: 기분이 어땠어요?
2: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3: 울었어요? 오.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달과 함께한 적성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판소리의 멋을 또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낸 곡이었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장르와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음악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 분들이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그거를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소화하기 위해서 네. 사실 그때도 이미 바쁜 이 국악계 스타셨는데 아닙니다. 녹음실을 몇 번을 왔었어요. 네. 저 기억해요. 네. 와, 그 음악에 대한 좋은 소리에 대한 열정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1: 아, 아니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면 부를수록 욕심이 나고 또 이제 감독님께서 만드셨던 예. 그런 곡에 있어서 더 잘 부르고 싶은 욕심이 더 막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녹음을 할 때마다 더 좋은 결과물이 아지트에서
0: 맞아요.
1: 오실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뿌듯해요. 너무 행복하고
0: 제가 매일 아침 창호이 드린 햇살 진행하러 네. 국악방송 오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12층, 국악방송 라디오는 11층. 네. 근데 녹화하는 날 네. 주차장에 차가 좀 많아요. 네. 그럴 때마다 아, 나는 언제가 12층 올라가 보나 이런 생각 했었는데 오늘 네. 드디어 야 김준수의 아지트.
1: 근데 이렇게 흔쾌히 정말로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사실 또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국립국악원에서 생활음악 시리즈로 8곡 우리의 소리로 가지고 예. 작업도 하셨고 또 어찌 보면 또 그러한 작업들에 이번에 여우락 페스티벌을 또 오. 예술 감독을 또 하셨어요. 네. 어찌 보면 그러한 작업들이 계속 연장선으로 우리의 국악과 무언가에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예술 감독이라는 직책을 맡으시면서 어떠셨을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0: 네, 저는 한편으로는 기뻤죠. 제가 네. 최근에 국악방송 라디오 한 3년 진행하면서 네. 우리 소리에 대한 매력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왜 내가 이제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기쁘기도

0: 어떤 음악일까요?
1: 제가 최수연 씨 소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아, 경기민요.
1: 아,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뭘 할까 하다가 사실은 두 번째다라고 미나리 한 거가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때 소리를 훔쳐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최수연 씨의 비나리 소리지만 그 소리를 감싸는 다른 연주나 멜로디나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번 잘 엮어봤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막 여러 팝 음악 가요 이런 거 듣다가 문득 이제 만약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팝스타들 뭐 빌리 조엘이나 엘튼 존이나 퀸의 프리디 머큐리나 이런 사람들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몇 달씩 살게 하면서 우리 소리하고 감이 된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보세요. 뭐 이렇게 제안하면 어떤 걸 만들까? 그분들이 스케줄 안 되겠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그분들인 양. 그래서 팝음악하고 비나리가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다. 이런 생각. 최수연 씨가 본인이 시기어로스라고 아이슬란드 밴드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러다가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 싶어서 약간 이제 이런 포스트락 계열의 연주에다가 창부타령이 탁 얹혀지는 그런 음악을 만들었어요. 노래 제목은 생각입니다.
0: 생각.
1: 그렇게 두 곡 최수연 씨 모셔서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0: 네, 오늘 이렇게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그럼 이한철 최수연이 함께하는 생각 그리고 해피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재미난 범연자 시화연풍 돌아들고 이시 한양의 득시 삼각산 기공하고 동안이 생겼구나 황물러 대벌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

달리는 백호로다 종남 산은 산대고 정관 악산화 산이죠 농작금 수구맞고 한강수 둘러싸니여 천지무궁이라 시가 원하는 금묘 잔디 자유 사반 세계 남서는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강내 각가 중에 만사가 되리라고 백산

0: 이게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선우정아, 최지혜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실 저희 아지트에 오시는 많은 게스트분들 너무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기도 한데 특히나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날입니다.
1: 아이고.
0: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선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우!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최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이렇게 두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앞서 정말 단가 사철가를 가지고 멋지게 또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 단가 사철가가 이렇게 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되게 감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촉촉히 젖은 봄비 같다가도 약간 그 선우정아님이 가지고 있는 보이스가 저도 너무나 이제 음악도 잘 듣고 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 내셨던 봄처녀
1: 네.
0: 같이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이렇게 감미로운 사철가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감상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단가 사철가를 하시면서
1: 저는 약간 이번 저희 여우락 준비를 하면서
0: 네.
1: 그 주제도 정했지만 제 개인적인 캐릭터를 약간 좀 이런 말 민망하지만 소녀?
0: 제가 본 게 맞네요. 그럼요. 약간 그런 감성의 느낌으로.
1: 네, 그래서 꽃 핀 그런 동산에 아주 해맑게 뛰어다니 이런 소녀의 느낌을 살짝 이제 주고자 했는데
0: 네.
1: 근데

0: 만나기로 만나 뵙기로 했었어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 곡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정아님께서 또 그러면 저는 이 곡을 이렇게 매칭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주제가 자연스럽게 정해졌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저는 워낙 팬이기 때문에 모든 곡을 다 알고 있는데 네. 원해라는 곡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곡이 굉장히 이 공연에 잘 맞을 것 같고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 되게 좋을 것 같으면서 이제 주제가 이제 원의 노래라고 정해지면서 내 노래라고 정해지면서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아까도 비온다와 사철가 그리고 또 다음으로 들려줄 곡에 안에서도 정하님의 노래도 같이 함께 또 들어가
0: 네.
1: 도망가자라는 예, 예. 그 노래도 사실 이렇게 뭔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0: 네.
1: 거잖아요.
0: 예.
1: 근데 그 도망가자 제가 너무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짓궂기도 해요.

0: 이렇게 아이고. 저도 약간 성덕이에요. 이게 가까이서 라이브로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다는 게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니,
1: 지혜님이 도망가자 그래도 우리 원곡으로 사람들이 너무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니요. 이게 재밌어요.
0: 아니, 그 도망가자나 이 원해 같은 곡은 정말로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이 국악적 색채를 입힌다는 게 어찌 보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인데 지혜님도 사실 이제 많은 국악인들과 그간의 작업도 많이 하셨고 네네. 어찌 보면은 급히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2: 워낙 그건 익숙한 작업들이었는데 네. 그 처음에 그 본인의 곡과 이 콜라보할 곡을 엮어 오셨는데 네. 그거 이제 피아노 가이드로 해가지고 노래 보컬 가이드랑 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네. 근데 그냥 그것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제가 숟가락을 얹은 거죠. 국악기 편곡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제 옷을 입히는 것 뿐이었고 기본 이제 틀을 만들어주신 게 너무 세련되고 멋있었기 때문에 네, 작업할 맛이 났습니다.
0: 아, 근데 또 이 공연 안에서 또 그 알고 있었던 곡들과 같이 함께 매쉬업도 했지만 출연곡을 또 선보이셨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0: 그 곡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 이 곡이 진짜 너무 아름다운 곡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서 주제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대략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좀 에너지가 센 곡, 그러니까 경쾌한 곡 혹은 잔잔한 곡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네.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우리는 한가운데 진짜 정적인 곡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네. 그런 구조도 같이 얘기하면서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창작곡을 정말 정적인 곡으로 만들고 이 무대 주제를 여기에 다 응축시켜보자 네. 라는 그 얘기를 다 나눴고 제가 막 이상하게 피아노 치면서 그러니까 영화 미드소마처럼요.
2: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아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네. 이해를 시켜주셔가지고
1: 그러니까 뭐 미드소마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재를 지냈는데 아름다운 재길 바랬어요. 물론 영화는 그 영화는 좀 공포스럽지만 네.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또 평온해 보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땐. 근데 우리는 속도 편안하게. 그래서 그런 곡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기보다 그냥 이런 에너지,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음악을 보내주셨는데 저 진짜 들으면서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소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네. 그 성주풀이랑 또 이제 섞여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성주풀이라는 곡을 처음 들었는데 이 그 성주풀이가 무엇을 표현하려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들리고 네. 아 그냥 이거다 싶어서 네. 열심히 가사를 썼습니다.
0: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여우락에서 많은 그간의 조합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또 이 곡

0: 그리고 뭐 많은 페스티벌들, 뭐 기획 공연들 이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열심히 가서 재미나게 노래할 예정입니다.
1: 아, 네. 지혜님은?
2: 네, 저는 거꾸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저희 팀 활동도 열심히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울하게 집중하느라 이제 놓고 있었던 작곡 작업들을 네. 이제 부지런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맞아, 너무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1: 그렇지만 또 이제 각자의 진짜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언젠가 또 좋은 기회로 또 두 분이 만나서 네. 만들었던 곡들 어디서든 또 듣고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예. 네.
1: 그렇다면은 올해 여울학 페스티벌에서 초연곡 중에 두 곡을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조금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곡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도망가자가 이제 꽃밭 속에 이렇게 요렇게 숨어 있는 그런 네, 곡. 네, 도망가자가 꽃을 메시업한 그 곡 들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제가 호들갑 떨면서 자랑했었던 저희의 창작곡 원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그러면은 그 곡 듣고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모두 건강하세요.
1: 네, 그럼 선우정아, 최지혜가 함께하는 꽃 도망가자 그리고 원 두 곡을 이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 들어갈래?
1: 들어가고
2: 싶어. 어? 아, 여름이면 어, 바다지.
3: 아,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1: 서령이 왜 왔지?
2: 같은 멤버잖아요.
3: 아, 맞네.
5: 서령.
3: 서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5: 좋았어.
2: 아, 당연히 같이 하는 거죠.
3: 아니, 근데 난 좀 서운하더라고. 아니, 뭐 이렇게 룰상 퇴근을 할 수 있어. 승태가 오후부터 퇴근이었어. 아, 그럼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4: 나는 안 갔지.
3: 안 갔어?
4: 나는 아니, 카메라에는 안 나오더라도 제작진들과 함께 따라다녔지.
3: 이래미는? 아니, 그 이래미는? 이래미는?
2: 저는 갔을 거야. 솔직해야 좋다! 솔직해야 좋다.
3: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가 바다예요, 바다.
1: 알아요. 네, 바다도 눈이 있어요.
3: 예. 야, 이게 요새 트렌드로
4: 요즘 방송 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맞아, 리얼해야죠.
4: 옛날 사람이다.
2: 맞아, 맞아.
3: 나이가 40이 저도 넘었어요.

0: 뭐 누가 봐도 맞지.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1: 응? 한철.
2: 쟤 왜 저래?
1: 하나 둘 셋. 오늘은 열심히 한 사람이 이긴다. 어? 여기 많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쭉 거기까지 가네. 좋아. 나이스. 제일 잘 나오는 발 모양. 와 대박.

0: 예, 발. 예. 아, 아~ 발 이쁘다.
1: 발이래.
2: 뭐야, 봤는데 왜 그러세요?
0: 발 이쁘다. 와.
3: 어, 왜 이거 뺀 거야, 지금까지?
2: 진짜 열심히 했는데?
4: 네, 맞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4: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발자국 맞습니다.
1: 맞습니다.
4: 네.
2: 어, 맞습니다.
4: 네.
2: 네, 잡아주세요.
4: 네, 이것도 발자국 맞습니다.
0: 오, 이게 뭐야? 막 찍었을 줄 알았는데.
4: 어, 네, 이것도 맞습니다.
2: 우와, 맞습니다.
4: 잘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2: 이래머니가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4: 여기도. 아, 네. 아, 네, 맞습니다. 아, 보행료를 진짜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이것도 맞습니다. 네.
2: 이거 한번. 아, 네.

0: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네. 오늘 선물도 하루 종일 몸에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1: 그럼 저는 준 거죠. 저는 준 거죠.
2: 준 거다.
1: 준 거.
2: 아 근데 뭔데?
3: 잘됐다.
2: 엄청 말을 이렇게 또박또박해 갑자기. 하루 종일 제가 이제 등고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3: 아! 와 이렇게 더운데.
4: 형 진짜 잘했다.
3: 이렇게 더운데.
4: 나 안 봤어.
3: 와 이렇게 더운데 진짜. 와 진짜 너무 맛있다.
5: 입술로 저 입술로 밝혔어요.
2: 진짜
3: 살이 있습니다.
5: 네, 입술로 밝혔습니다.
2: 처음이에요.
5: 네. 와, 와 여러분 맞죠? 사람은 그 욕심 많이 부르면 안 돼요. 세상에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가지세요. 와.
3: 와 세상에 와 너무 덥게. 오 귀엽다. 네 귀엽다.
2: 아니 근데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세계 3대 공룡

0: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때리잖아.
1: 쟤 있잖아, 쟤. 세 번째 네. 그림에 밑에 있는.
2: 큰... 네 맞습니다. 네. 아.
1: 레미 아니야 저거는 레미? 어. 저기 레미일 거.
3: 네, 나예요?
2: 네. 어.
3: 할아버지. 할아버지.
1: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3: 할아버지야.
1: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3: 말랐어.
1: 할아버지 말랐어?
3: 왜 이렇게 말랐어, 할아버지?
0: 마른 게 아니라 아예 살이 없으신데.
1: 맞아.
3: 많이 못 드셨구만.
1: 할아버지 말랐어, 아니고 돌아가셨어.
3: 돌아가셨구나.
2: 그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진통 그 화석이 있어요.
0: 진짜요?
2: 네. 우와, 궁금해. 몽골에서 실제 갖고 온 화석이 있어요.
0: 너무 궁금해.

0: 하나, 둘, 셋!
1: 짠!
2: 나 없다, 나 없다, 나 없다.
3: 나 없다.
1: 이게 없어. 하나, 둘, 셋.
0: 세 마리.
2: 세 마리, 세 마리.
0: 자, 선물 가져가세요.
1: 1등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처음 보셔도 아, 돼요.
3: 이거 몇 마리야, 봐봐.
4: 어, 야, 너 좀 묵직하다, 이거. 승태, 이거 좀 묵직하다.
1: 승태 오빠, 뭐 있나 봐.
5: 어차피 1등 했어요.
4: 아니, 이게 누구한테 주, 뭐, 주, 주고 싶으면
3: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막내한테 줘야지.
4: 서령이한테.
3: 나 진짜, 너 진짜 삼촌이 진짜.
1: 이때만요?
3: 너무 슬퍼.
1: 아, 그럼 제가 받겠습니다.
4: 그래.
1: 아, 착해. 착해. 좋아하시지? 이제 뭔가 무서운데?
3: 아, 좋은 거지. 이것도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거 봐봐라. 언니 봐봐라, 하루 종일 티라노사우루스 돼가지고. 네.
1: 뭐예요, 이게? 설마? 설마?
3: 아, 이거 누군가?
4: 아, 이거 손에 끼는 거 아니야?
1: 맞아. 이거 진짜 너무 아니, 크잖아요.
3: 진짜요?
1: 아니!
3: 양손 낚을.
5: 어, 어떻게 잡아요?
1: 아니, 차라리 이래만 하는 게 낫다.
5: 밥 먹을 때도 이걸로 먹어야 되죠?
1: 진짜요?
3: 대박. 우리 서령이 바람 머슴밥 먹는데 머슴밥.
1: 너무 웃겨.
3: 대박. 어떡해. 고맙다 서령아. 고강대 여기 전당 여기서 자.

0: 소리 정말 잘 내세요. 오, 인형 소리. 소리.
1: 네, 인형 소리. 나오세요.
2: 정령 소리.
1: 스테이지로.
3: 와. 대박이야.
4: 깜짝.
3: 아니래.
4: 내가 인형 소리.
5: 시조새 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6: 아. 얼쑤.
0: 한국에서 한 지 8년 됐어요. 지금 터키 오. 오리엔탈 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진짜 하는 거.
3: 오, 잘 돌아가죠.
0: 오리엔탈 춤추는 광룡 봤습니다.
7: 자, 갑니다. 청로새부터 갑니다.

0: 이거 아니야 이때 시절을?
1: 몰라.
2: 모르니까 여쭤보죠.
1: 도자기 제일 이 아는 척 하는 사람이 물레 돌리면 제일 못하잖아.
3: 맞아요.
4: 제가
3: 맞아요.
4: 몸치그
3: 항상 그래요.
4: 같은 팬인 줄 알았는데 또 상대 우리 팬이 아니네.
1: 그 트루키에 하나 드려?
3: 좋아요.
5: 너무 좋죠? 아우 잘
3: 받고 근데 어디 올려요?
1: 손바닥 펴세요.
5: 손바닥 펴네. 네,
1: 두 손. 두 손.
4: 선생님이 주시는 데입니다.
1: 두 손 열다리 있어요?
3: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4: 너 이거 퇴근할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된다.
5: 너 오늘 벌 두 개다.
3: 선물 받았어.
5: 두 개야.
4: 오늘 주신 거다.
1: 아 여기 앉으세요 그냥. 여기로 치다보고.
4: 아 제가
1: 여기로
5: 치다보고. 그러니까 형이 못해. 선생님 해줘야 되는 거.
3: 오빠 이거랑 똑같은 거 만들어줘요. 오케이?
1: All my life.
3: 아!
1: 이렇게. 자, 살 밀었다가. 밀었다가 천천히 놓고.
5: 아.
1: 중심이.
2: 그 스탠드 여자친구.
4: My love. 아이야, 이런 거 장난치는 데 아니야, 너희?
6: 작품 만드는
3: 데. 얼굴에 벌써 붙었네요.
1: 도자기 만들 때는.

0: 네, 잘 뽑아요.
1: 네. 올려볼게요. 자, 천천히 슬그머니. 오, 오. 제주 있어. 아주 제주 있어. 이 미남이가 잘하네.
2: 제주 있어요? 제주 있어요?
3: 표정 좋으시네. 제주 있는 사람 만나.
4: 맑아지셨어.
1: 손 뗄 때 힘을 양쪽에 같이 빼는 거예요. 오, 잘했어. 아주. 오. 잘 그 머리 이렇게.
2: 아, 선생님, 선생님 하지 마요.
1: 좀 무슨 심보야?
2: 같이 못 하고 싶은.
4: 무서워.
1: 유선영.
5: 유선영.
1: 유선영. 같이 손을 이렇게.
4: 어, 불안해.
1: 됐어, 됐어, 이 정도면.
4: 오, 어, 이 정도면 진짜
2: 나쁘지 않다. 응.
1: 자, 요게 도자기 분층 도자기라는 건데 배 잡고.
2: 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1: 가운데서 딱 터치하는 순간에 그대로 살그머니 그 딱 어느 방향으로 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가운데 딱 터치하고 바로 조금 빨리 올라가. 오. 오.
3: 선생님, 근데 이 애들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죠?
4: 벌 쓰는 것도 아니고.
1: 이 양반이 사인해야지.
3: 누가요?
2: 제가 사인해야 돼요?
3: 너.
2: 내려놓고 싶어?
6: 아니, 왜 우리 허락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뭐 잘못했어요? 너 제일 챌린지야?
1: 하나, 둘, 셋, 들어! 오!
2: 작품은 놓는 거래, 그죠?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와, 대단해요. 잘했어 아주.
2: 우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잘했어요. 해보고 싶어요?
4: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어.
2: 못하죠.
1: 아, 그걸 내가 끼고 해볼까? 이거 마음대로 움직여, 이렇게?
2: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어,
1: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3: 야, 오, 공룡 도자기 나간다.
4: 와! 된다, 된다! 와!
3: 야, 진짜 고성 공룡 도자기다.
1: 잘해, 잘해.
4: 오, 부끄럽다. 우리 성에서도 못 만들었어.
3: 초집중이다, 진짜. 오,
4: 진짜 아예 차이 없어.
3: 아들 이렇게 됐어.
4: 차이 없어. 오, 차이 없어.
2: 오, 어? 둘 다 당황하시는 건데.

0: 아, 얼굴 닮으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여기 모양이. 그런, 잘 잘랐어.
1: 그런 의견은 네. 아니
2: 좋습니다.
0: 안쪽 바깥쪽을 이제 빈틈없게 손으로 살짝만 이렇게 짓이겨주세요. 끝으로. 그렇죠. 어, 자세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이쪽은요?
3: 한 밤이 지났느냐 돌아라 몰래야.
4: 오, 한 손을 하니까 확실히 어렵다.
2: 좋습니다.
0: 어, 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기 일부러 모양을 챙기시는 거죠?
4: 네. 네.
0: 말이 없어지죠. 집중하다 보니까.
2: 이제 타일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괜찮나요? 똥. 똥. 똥. 탈 모양입니다.
4: 얘는 제가 동물 중에 토끼를 좋아해가지고 한 손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냥 토끼로 했습니다.
5: 아, 오늘 여기 오는 기념으로 이제 멋있는 공룡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 이게 접시가 하나로 이제 하트 모양이에요. 아~ 이제 이 같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쓰다가 이제 이혼을 하든지 헤어지면 이제 하나씩 들고 가려고.
4: 왜 결국에 헤어지죠?
1: 사랑은 있냐?
2: 태어는 났냐? 태어는 났냐?
1: 에이, 그거는 좀 심했고. 4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다. 곧 만납시다. 사랑해요.

0: 이거 전어 같은데?
1: 오송역 쪽이 전어가 유명해.
0: 아하. 근데 지금 전어가 날 때요?
1: 어?
0: 가을 전어 아니야 원래?
2: 자, 고성은 가을 전어가 아니라 여름 전어라고
1: 여름
2: 합니다.
1: 여름 전어.
0: 네. 아, 네. 진짜로?
2: 네. 어?
0: 어, 이거 뭐야? 장어인가?
1: 아.
0: 하모!
3: 하모!
0: 하모예!
2: 네.
4: 오, 뭐야?
1: 뭐야?
4: 뭐지? 우와!
3: 와!
0: 호박, 새우,
3: 새우, 가리비,
4: 가리비 다 있어.
3: 야,
2: 해산물 참.
3: 와, 이거
0: 구워 먹는 거네.
1: 국고 국도 하면 돼. 야, 기가 막힌데 오늘.
0: 홍합 스트. 홍합 스트.
1: 자, 그럼 뭐 정해 보자. 승태가 빈을 칠 거야?
0: 네.
1: 빈을 치고 내가 라면에 좀 집중을 해도 될까?
0: 아니.
2: 라면은 집중하면 부어요.
0: 아니 형 불 피워야 된다고.
2: 부어요.
0: 아니 형 불 피워야 된다고.
1: 아니 불 피워놓고.
2: 이거부터.
1: 내가 라면 좀 집중해.
0: 오케이.
1: 라면 진심.
0: 해물라면?
1: 해물라면.
0: 근데 이거 홍합 거기 다 넣어 형.
1: 물로 살짝만 헹궈.
2: 이거 촉촉하긴 한데 씻으시는 거 같은데?
0: 걔 놀라.
2: 그거 안 죽으면 이것도 씻어요?
4: 언니 지금 씻을 건 너무 많아요.
5: 저 좀 도와줘.
2: 서령 뭐 줘. 뭐.
5: 이거 닦는 것도 도와줘.
2: 아 아니 저번 주에 서령이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 가리비 이렇게 손질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돼.
5: 아 손이 없잖아요 지금.
2: 제대로 하니까. 아니 오늘 익숙했으니까
5: 제가
0: 이거
2: 잘할 수 있어.
0: 야 제발 봐라.
2: 아니 잘할 수 있어.
5: 오늘 안에 다 못 먹어요.
0: 야 너 아주 서령이를 위하는 척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중요한
5: 순간. 네. 언니 이름 언니.

0: 뭐야, 그걸 다 먹어?
1: 이거 빼, 빼, 빼, 이거 빼.
2: 형 조심해.
1: 이거 빼, 이거 빼.
2: 어떤 거?
1: 양념 어때?
3: 발라가지고 구운 거야?
1: 응.
3: 맛있지? 너무 맛있어.
1: 응. 양념 괜찮아. 양념 바르니까 괜찮아. 조금 이제 그거 먹고 먹으면 싱거울 거야. 그럼 너가 이제 전화 좀 꼬.
2: 풀어야 넣지 않아?
1: 어, 승태야. 야, 새우도 넣어 그냥 다?
4: 어. 좋아요.
1: 가리비 빼고 다 넣는다.
4: 새우도 넣어. 또.
3: 어.
1: 가리비는 구워라. 가리비는 굽는 게 낫겠더라. 역대급 라면 하면 나오겠는데.
3: 적당히 넣어, 형. 너무 많이 넣지 마.
4: 충분해요.
3: 짜 죽어요.
4: 짜.
1: 아, 저기 이 그 터치 하지 말았어요.
0: 저 개인 그거니까.
2: 아우, 건들면도 안 돼요. 절대 말을 못 하게 해.
3: 왜 이렇게 웃겨? 야, 깐족 1등이다.
2: 근데 잘 됐네요, 오빠. 다 된 거 같은데.
1: 네. 고성 바다 내가 살렸다. 바다 색깔 그대로 내버렸네, 내가.
2: 맛은 아닌데.
0: 라면 들어갔대. 라면에 맞춰라 했었어.
3: 야, 독재자 아니에요? 라면에 맞추래. 라면에 맞춰라.
2: 이런 말로 할 때.
0: 라면에 맞춰라.
1: 승태야, 먹자, 먹자. 이제.
4: 대박!
3: 가겠다.
4: 아우.
3: 가겠다.
4: 잘 먹겠습니다.
2: 오, 감사합니다.
4: 와. 감사합니다.
3: 아, 저거 줘봐. 아, 그래, 형부터 뜨세요. 우아래가 또 있으니까, 우리가.
2: 우아래.
0: 우아래.
3: 우아래라는 것이 우린 있으니까.
0: 예, 아, 됩시다.
3: 꽃사람 아랫사람.
2: 우와. 승적 받는 위자.
3: 아. 아.
2: 어머. 이렇게.
0: 어때?
3: 맛있네.
1: 아유.
3: 그게 뭐가 있다. 근데 조개의 그
2: 씁쓸한 맛이 있죠.
3: 아니 근데 없어.
1: 그게 너 씁쓸한... 국물 한번 퍼먹어 봐봐.
3: 그게 씁쓸하게 안 느껴져.
1: 국물이 엄청 시원하다니까.
2: 맛있네요.
1: 아, 여름 전어.
2: 아, 맛있다.
3: 맛있네.
2: 맛있네.
3: 그냥 라면 맛인 것 같아.
0: 여름 전어구이도 괜찮네요.
2: 상추에다가 깻잎, 그다음에 하모, 하모, 삼장 이렇게.
4: 삼장.
2: 마늘.
3: 삼장. 경상도 사람이에요.
2: 고추.
3: 삼장.
2: 근데 삼장.
1: 남보다 잘 먹어.
2: 계속 먹어야지.
4: 그래, 진짜로.
0: 맛있어?
2: 그냥 소금만 뿌리고 구웠잖아요. 그냥 양이 돼 있어요.
3: 이봐라, 야.
0: 젓가락 같아. 야, 이거 진짜 몸보신 내는 것 같은데.
5: 저희가 오늘 몸보신 시켜드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3: 아, 뭐야 또.
2: 왜 그러세요?
0: 남녀 특집이에요?
2: 지금 이걸로도 충분해요.
3: 다음 주 남양 특집인가 봐.
2: 아니 밥 먹을 설마. 밥이 여기서 안 넘어갔어요 지금. 소라가 잠깐 멈췄다 넘어갔어.
0: 다음 주 영암 아니에요? 영암에 뭐 그런 게 없는데.
2: 뭐 시킬 거야?
3: 영암 아리랑. 달이 뜬다.
2: 오늘 왜 그렇게 하세요?
3: 아침에 선배님 죄송합니다. 달이 뜬다.
2: 남양 특집이다 진짜 남양.
3: 너무 힘들어!
2: 이게 뭐야!
6: 오늘 안 따면 내일 다 이거 망가져버려. 빨리 채워요. 저 안에 거.
2: 진짜 안 보이긴 안 보인다. 여기 이쪽에 없네, 오빠.
3: 아, 진짜. 야, 저쪽에 있다. 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건 게.
2: 근데 일하다 말고 이렇게 해도 돼요.
1: 상궁전이 딸 거야.

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6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5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1: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0: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3: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오.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4: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5: 4,

뉴비 스테이지라고 하여 2023년부터 이 시리즈가 쭉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뉴비, 새로운 얼굴을 뜻한다라는 그런 신조어이고요. 스테이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언제나 힘들 때 꺼내어 보면 치열하고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한숨 쉬는 나를 안아줄 것만 같은 내 인생의 어느 빛나던 시절을 함께했던 마치 꼭 나의 일기장처럼. 그리고 오늘만큼은 그동안 끝내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는 나에게 건네고 싶다.

네, 잘 보셨나요? 이 뉴비 스테이지가 202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 사이에 대부분 국악학과 학생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무대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 뉴비 스테이지가 예술대학 안에 점점 소문이 나면서 다른 과 학생들도 좀 참여를 할 수 없냐라는 그런 문의가 쇄도했다고 하고요. 결국 이제 만나보실 여밀락 2.0은 오늘 5개의 무대 중에서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3명이 함께하는 아주 독특한 구성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곡을 준비하는 과정에 두 명의 그 서양 성악을 전공한 두 소프라노가 함께 하는데요. 그들이 서양 오선보 외에도 그 세종대왕이 만든 여밀락이 들어가 있는 전통 정관보를 보면서 이 공부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악에서만 사용되는 추성, 퇴성 혹은 식임새 같은 음을 올리고 내리고 떨게 하는 여러 가지 주법들도 자신들이 공부해온 서양 음악과 이렇게 한데 섞으면서 좀 새로운 창법들도 개발해봤다고 합니다. 자, 궁중의 담장을 넘어 관객과 함께하는 작은 축제가 펼쳐진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무대로 여밀락 2.0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음 무대 열어주십시오.

마른 가뭄 찾아와도 잠시 쉬지도 않고서 깊은 곳에 솟아나니 그 물이 모여 시내가 되고 한 곳으로 흘러들어 저 바다로 이르는도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공연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 기획자 안예담입니다. 먼저 공연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표정, 목소리의 떨림,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리고 이젠 심박과 호흡, 감정의 변화까지 읽어내는 기술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어떻게 우리를 연결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실 이 무대 위에는 한 인간의 몸이 있고 그 신호를 읽어내는 AI가 있으며 그 감정을 소리로 들려주는 AI 피아노와 해금 그리고 타악이 함께합니다. 기술은 신호를 읽어낼 수 있지만 아직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합니다. 반대로 예술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결을 들려주죠.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무대 위에 많은 신호들을 따라가시면서 잠시 여러분 몸과 마음이 보내고 있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그 AI 피아노 이봄입니다. 현장의 소리들에 반응하면서 자신이 그 여러 선율들을 생성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연주를 했던 그 피아노여서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UB 스테이지에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작품은 다시래기입니다. 그 진도 식긴구 중에 하나인 진도 다시래기는 죽음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주 코믹한 극입니다. 가상제라는 사람이다 나와가지고 상지고 이 전통 예술을 새롭게 각색해서 선보입니다. 이 작품을 기획한 총괄 기획자인 김서윤 학생은 1학년 때부터 UB 스테이지를 참여했는데 꾸준히 시리즈를 만드는 게 약간 음담패서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처음 그 작품을 발표했을 때는 탐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 예, 그런 것들을 좀 과감 없이 드러낸다라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은 진도 다시래기를 응용해가지고 그런 욕망의 시간을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간에 궁중악기인 축이라고 큰 상자 안에다 절구 같은 절구 그 막대기 같은 것을 찧어가지고 또 재미난 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지 기대해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네 번째 작품입니다. 다시래기.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아니, 이 한평생 살다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의 이 축하를 받으니, 아이 배웅을 받으니 얼마나 이렇게 이것도 복이제라. 안 그렇소?
1: 아이, 그러지.
2: 그러지.
0: 아이, 그러지.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시오? 허허, 참나. 아이, 산다는 게 쉽소?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 살아가면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월세 내야지. 어? 아이,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또 뭐 해야겠어? 아이, 대금 불어야지. 그러지. 아이,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숨이 그냥 턱 막히는 세상 아니오. 아이, 그런다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망자를 조용히 보내드릴 수 있겠소? 아이, 그러면 안 되겠지라. 그러면 자, 오늘 이렇게 이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어. 그런다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망자를 조용히 보내드릴 수 있겠소? 아이, 그러면 안 되겠지라. 그러면 자, 오늘 이렇게 이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으니 이 나 가상제랑 내기 한번 합시다. 어떤 내긴고 하니, 이 우리 가시내기꾼들이 이 여러분들을 한 번이라도 웃기면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망가씨를 잘 보내도록 하고, 만일 한 번이라도 웃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뭘 환호성을 지르고 있네 저. 아니 어떠요? 이 말하면 쓰겄소? 자 좋소. 자 이렇게 판도 열어진 것 같고 신명도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으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주 재밌는 양반을 한 명 소개시켜 주겠소. 이것이 누구인고 하니? 자 거사 양반 나오시오. 어이. 옳지 옳지. 자 저기 보이지라. 저기 달려오는 거 보이지라. 자 언능언능 나오셔. 좀 더 빨리 나와봐. 옳지 옳지. 아이 저 아이 엄마. 아이 천천히 나와. 어허 참. 와 저 나왔네. 저 나왔어. 자 이 양반이 누구인고 허니 아주 웃기는 양반이요. 어 아주 돈은 없는데 꿈은 아주 가뿐요. 아 취업도 하기 전에 명함부터 파고 이 소개팅 한번 했는데 바로 그냥 신혼집부터 알아보는 양반이요. 자, 이 양반이 근데도 대단한 것이 이렇게 하루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해가지고 울상으로 있어도 다음날 되면은 그냥 얼굴을 그냥 씩 바로 웃는 이상한 양반이라니까. 아이 그부터 거사 양반 이 여러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멋들어진 춤 한번 쳐볼란가? 아이

계속 찾고 자빠졌네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저 거사 스타일이 다 아닌 것 같아. 내가 딱 느낀 게 너 거사 내 스타일이 이제 알았다. 내가 너랑 아주 탁 어울리는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 줄 텐께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번에는 사당 나오시오. 허이 허이 어이소 곱다 고와. 응 좋아. 엄마 얼씨구 얼씨구 나왔네 나왔어. 아니 저 뭐야 반한 것 같은데 벌써 저. 아니 거사 양반 어째 마음에 드시오? 엄마? 아니 뭐라고? 얼굴이 안 보여서 모르겠다고? 아 그래 그래 어이 사당 우리 거사를 위해서 얼굴 한번 보여줄란가? 어이구 어이구 얼씨구 엄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우메 우메 저 부모님한테 저렇게 사랑을 줘야지 저. 허허이 얼씨구 엄마 아주 별도 따다 죽었다 별도 따다 죽었어. 야 이 양반아 그렇게 그냥 멀리서 마음만 숨기지 말고 어? 아 이번에는 그냥 확 꼬셔 한번 버려. 어? 한번 꼬셔 봅시다. 어이?

혁신이었구나. 혁신 내 이놈, 이놈이 정말.

0: 늘 하실런지.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 알을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왕중왕전. 네?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저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마치 막 천장에 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또 전구알이 막 바둑알로 보이기도 하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오호호,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알 증후군이라고 그거예요.
1: 아, 네. 그렇군요. 오늘은 시즌1과 시즌2를 통틀어 무척 알을 잘 깐 대국자만 초대해서 왕중왕전을 갖는 날입니다.
0: 그래요. 생각만 해도 감격적인 날이지요. 왕중왕전 치르게 됐습니다.
1: 네. 오늘 왕중왕전은요. 준결승 A조와 준결승 B조 두 대국 결과 승자가 결승에서 맞붙는 방식으로 치러지는데요. A조는 남상일 8단과 이세준 8단, B조는 쇼리 7단과 고영렬 5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준결승 A조 경기를 준비 중인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대국자, 과연 왕중왕전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1: 네, 기대돼요.
0: 네, 오늘 백돌을 잡은 대국자는 유리상자라는 듀오로 유명한 국악 FM.
1: 네.
0: 음악이 좋은 밤.
1: 네.
0: 음악이 싫은 밤 아니에요, 좋은 밤.
1: 네.
0: 진행자 이세준 8단입니다.
2: 가왕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0: 이한철 8단.
1: 네.
0: 네? 꺾으면서 얄밉게 잘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알까기다. 와, 이세준 8단. 오늘도 불타오르는 이세준 8단.
1: 네.
0: 오늘의 출사표. 네. 던져주시죠.
2: 거기 청취자분 중에 한 분께서 오늘도 꼭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오라며

0: 첫 수위에 네. 두 점 차로 벌어지잖아요.
1: 네.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요, 남상일 8단.
0: 특공대 그 백한. 첫 수위에 네. 두 점 차로 벌어지잖아요.
1: 네.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요, 남상일 8단.
0: 특공대 그 101점을 향할 것이냐 아니면 네. 내가 할 길로 갈 것이냐 네.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남상일 8단입니다. 네.
1: 단판승이라서 진짜 신중해야 돼서.
0: 그러나요? 저 처리하나요?
1: 깔끔하게 네. 딱 흑돌만 처리했어요.
0: 압도적인데요?
1: 역시 흔들림이 없어요, 진짜.
0: 네, 저는 빅매치 막상 막

0: 네네. 네, 보여주십시오. 남산기 발단. 자, 과연?
1: 아, 아이고. 아, 아이고.
0: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1: 지금,
0: 안 풀려요. 네,
1: 지금 마음 약간 소심해졌어요.
0: 이게 축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양보란 없는 이세준 팔단 상당히 침착하면서 네.
1: 진짜 정확해요.
0: 정확합니다. 네. 와 정확하게 예리하고 무서울 정도로 네. 자, 세 점이 있는데 어느 곳으로 공격을 할지 갈팡질팡. 네. 자, 손이 바로 떨리고 있는데, 떨거 없어요. 소심해요.
1: 남상일 팔단답지 않은 네, 모습이에요.
0: 오늘 이런 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상일 팔단. 출전을 펼치고 있는 남상일 팔단. 오. 그 못한 표정.
1: 네, 멋있어요.
0: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끝나면 이제 최종 결승전 단판이기 때문에, 성공! 대단합니다.
1: 자, 역시.
0: 야, 깔끔하게.
1: 네.
0: 자랑스럽습니다. 네. 팬이 달아준 네 축소판.
1: 네, 이걸 보고 있는 팬분도 지금 얼마나
0: 흐뭇하시겠지요.
1: 네.
0: 엄연 병든 당만향 네 남성일 발단 보기에도 치근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 네,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1: 네.
0: 할 말은 많지만 말은 못하죠.
1: 네.
0: 알른 소리는 가능합니다. 그 알른 소리. 네. 네.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1: 네.
0: 네. 자, 그렇습니다. 그게 정석이죠. 과연.
1: 네.

0: 네? 그러나 뭐 아직도 나에게는
1: 네.
0: 네? 6달.
1: 네.
0: 네. 뭐 3배가 많지 않습니까?
1: 네.
0: 상대방의 실수로 네. 득점을 한 남상일 네. 뱃단. 차라리 아까처럼 네. 이 공격을 하지 말고
1: 네. 그냥 도망.
0: 예, 예, 뭐 그런 정도 한 칸 정도
1: 네.
0: 응수 타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0: 자. 예. 뭐 그러나 네. 호랑이 굴도 너무 과했어요.
1: 네.
0: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삭작전 막 가도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왼손으로 네, 그렇습니다. 왼손으로 같이 네! 같이도 아니에요. 아,
1: 너무
0: 깔끔하게 처리하는 이세준 8단 멋진 플레이.
1: 오.
0: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와, 이겁니다.
1: 와, 멋있어요. 아, 네. 네.
0: 아, 희박해졌어요. 네. 이 상태에서 남상일 8단이 승리하기란 0.0001% 없다는 얘기지요. 네.
1: 아니, 혹시 모르죠. 네, 혹시 모르죠.
0: 불가능합니다.
1: 과연 공격을 하실지.
0: 이건 뭐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으려고 네. 환장을 했다.
1: 네.
0: 예, 환장한 거 맞습니다.
1: 네.
0: 네. 아, 그러나 좀 애매한데 네. 그거보다는 네. 그거 한 점으로 좀 왼손으로 같이 사삭작전으로 끝내기 저 같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1: 그쵸.
0: 네. 같이 사삭작전으로 끝내기 저 같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1: 그쵸.
0: 네.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과연 끝내기. 네. 끝내기.
1: 너무 깔끔하게.
0: 와. 정결승 A조 대결에서는 이세준 8단이 남상일 8단을 가볍게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1: 네.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카기 명인전 왕중왕전 준결승전 B조 쇼리 7단과 고영렬 5단 대국이 열리는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0: 준비하고 훈련하고 훈련했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1: 오늘을 위해서 갈고 닦았다. 철저히 준비했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2: 자, 그럼 맞은편에 앉아있는 대국자는 고영렬 5단입니다.
1: 아, 반듯해요. 고영렬 5단 피아노 병창이라는 새로운 신조어죠. 용어를 탄생시킨 주인공입니다. 아마도 판소리계에서 가장 부드러운 소리를 자랑하는 소리꾼이 아닌가 싶어요. 그 고영렬 5단이 하동군 5단과의 대국을 앞두고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 그거 아닐까요?
2: 네, 맞아요.
3: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2: 진짜 깔끔해요.
1: 오른손이 왼손 자유자재.
2: 양손잡이가 유리할 것 같아요.
1: 매우 유리하지.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고영렬 5단 대단합니다. 오늘의 최종 챔피언은 고영렬. 이제 3연각. 3연. 알까기 보급에 앞장서겠다. 뭐 그런 의미. 감사합니다.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예전 왕주는
3: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저번에는 금지를 갖고 임했다면 오늘은 사명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1: 어리둥절한 소리 칠단인데. 이제 사명감. 사명. 알까기 보급에 앞장서겠다. 뭐 그런 의미. 감사합니다.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예전 왕중왕전 B조 준결승전 곰 손바닥 고영렬 5단과 팔시룡왕 쇼리 7단 빅매치입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먼저 정중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2: 흑돌을 잡은 고영렬 5단의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두 대국자.

0: 밀리면 안 밀립니다.
1: 네, 두 분 다 지금 시작이 좋아요.
0: 시작 좋습니다. 어, 다시 또 왼손. 와, 왼손. 어, 저 투정을 향해서. 와! 정확도. 와. 100%. 네?
1: 와.
0: 잘 어팡수고 저렇게. 약간 철상 맞은 듯 합니다만은 그래도 네? 네, 1타 2득 노립니다. 어, 신중하게. 그래요. 그렇죠. 어. 네. 마음이 정리를 하고. 아!
2: 나가라, 나가라!
0: 어, 간절히. 네?

0: 이럴 때 해보는 겁니다.
1: 멀긴 한데
0: 여유 있을 때. 네. 멀지만은 아 그것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 유리하니까 응수타지는 네. 어찌할 거야. 네. 네. 쇼리 집단 뭐 체중이 별로 안 나가니까 네. 자리 옮기도 수월합니다. 네. 대신 고영렬 5단은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네. 꿋꿋하게. 어? 와 성공. 네. 오. 아 그래도 쇼리 7단이에요.
1: 네.
0: 네. 아직 안 끝났다.
1: 네.
0: 네. 자리 이동한 보람이 있습니다.
1: 네. 점점 따라 붙고 있어요.
0: 따라 붙고 있습니다. 네. 네. 좋았다고 네. 또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 영렬 5단입니다.
1: 네.
0: 자, 예 우상 귀에 있는 그 한 점으로. 와. 오. 오늘의 하나를 네.
1: 네.
0: 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와. 저 먼 거리에서
1: 네.
0: 하수들은 상상할 수 없는
1: 아!
0: 오! 오늘의 하나를 네?
1: 네.
0: 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 아!
0: 와! 저 먼 거리에서
1: 네.
0: 하수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와.
0: 순간 깨갱하는 효리 7단 망연자실.
1: 아,
0: 아.
1: 멋있어요. 와.
0: 그럼 그거 처리해야죠. 네. 처리해야 됩니다.
1: 아!
0: 아! 본인의 아이도 희생하는 이게 뭡니까?
1: 진짜 살짝 했어요.
0: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힘 조절을 못했어요.
1: 네. 이렇게 되면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0: 쇼리 일단은 아 그러나 끝나지 않았으니까
1: 네.
0: 그런 소리 얘기하지 말아라.
1: 네.
0: 네. 자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 하나요?
1: 고영렬 5단은 실수를 한 적이 없어서
0: 없습니다. 과연 마지막 수가 될 것인지. 네 성공. 와. 압도적인 이번 대공 막상막하 초반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1: 네.
0: 결과적으로는 완승.
1: 네.
0: 네
1: 이렇게 해서 네. 준결승 B조 대결에서 고영렬 5단이 승리하셨습니다.
0: 네. 쇼리 칠단 투정 부리지 말고 집에 가서
1: 네.
0: 예, 같이 곧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1: 네.
0: 결국 알까기 왕중왕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1: 네.
0: 기장되는데 대국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1: 네.
0: 자랑스러운 두 분.
1: 오, 네. 멋있어요. 마지막 결승전은요. 각자 알 8알씩 놓고 단판으로 치르게 됩니다.
0: 준결승 A조의 승자 이세준 8단.
1: 네.
0: 준결승 B조의 승자 고영렬 5단.
1: 네.
0: 포석은 이미 끝났습니다.
1: 네.
0: 이야. 자, 그러면 서로에게 인사부터 하시겠습니다. 자, 인사. 고영렬 5단.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1: 네.
0: 실력을 뽐냈던 두 대국자.
1: 네.
0: 양손 저는... 자유자재 고영렬 5단. 이게 웬일입니까? 결승전 부담감일까요?
1: 와,
0: 아니... 좀처럼 나오지 않던 실수.
1: 네.
0: 첫 주에. 네? 고영렬 5단답지 않은
1: 네.
0: 자충수가 나왔습니다. 꽥수가 나왔어요. 꽥이
1: 네.
0: 나왔습니다.
1: 정말 실수가 없었는데.
0: 이야! 결승전이라는 어떤 무게감.
1: 네.
0: 긴장되지요.
1: 네. 다시 마음을 빨리 잘 잡아야 돼요. 네.
0: 이세준 8단. 과연 이세준 8단은 실수 없이! 그러나! 네! 과연 이세준 8단은 실수 없이! 그러나! 네!
1: 그래도 앞서고 있습니다.
0: 본인의 알도 희생하는
1: 네.
0: 네, 일명 논개타법.
1: 이제 실수가 나오면 안 되죠.
0: 네, 자 왼손으로 한 번 실수는 나왔지만 두 번의 실수. 이 정도면 고영렬 5단은 약간의 실수예요.
1: 네.
0: 네. 상대 알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1: 네.
0: 한 점 차이입니다.
1: 네.
0: 여전히 한 점 차이. 와 긴장감이 감도는 국악방송 특별대국실.
1: 네.
0: 자.
1: 아니, 이게 뭐죠?
0: 야! 아니, 이세준 8단.

0: 마음 덕분인지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세준 8단 흔들리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1: 네. 그러나 지금 5대 3 여기서 득점을 올려야 됩니다. 반드시 득점을 올려야 되는 고영으로 5단. 아 오늘
0: 지금
1: 상대가 네. 워낙 강자인 이세준 8단.
0: 네. 네.
1: 아 무겁게
0: 네.
1: 네 상당히 높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벽이.
0: 네.
1: 대단합니다. 양보란 없다. 이세준 8단.
0: 진짜 흔들림이 없어요.
1: 이야. 이러면 진정, 네, 인정합니다.
0: 네.
1: 고영열 5단, 엄지손가락을, 네. 당신이 최고입니다.
0: 네.
1: 시켜 세웠는데, 그러나, 대단합니다. 양보란 없다. 이세준 8단.
0: 진짜 흔들림이 없어요.
1: 이야. 이러면 진정, 네, 인정합니다.
0: 네.
1: 고영열 5단, 엄지손가락을, 네. 당신이 최고입니다.
0: 네.
1: 시켜 세웠는데, 그러나 속마음은 아니겠지요. 네, 끝난 건 아닙니다. 분발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0: 집중해서.
1: 와! 다 1득점 했죠. 와!
0: 네.
1: 그러나 멋진 플레이. 와! 야, 저게 한 점만 더 득점을 했으면. 네. 아, 그러나 이것도 좋았습니다.
0: 네.
1: 야, 고영열 5단. 자, 힘내라, 고영열. 네? 비정할 정도로. 네?
0: 네.
1: 야.
0: 과연 공격을 할지, 잘 도망을 갈지.
1: 아, 지금.
0: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네, 있는 건지.
1: 답답합니다. 저 일선에 있는 저 약간 위험한데 말이죠?
0: 저거 잘못하면.
1: 그거.

0: 가왕 조용필님이 나오셨어요.
1: 와, 진짜, 이야, 너무 신기합니다.
0: 그래서 이건 가왕이 될 겁니다. 그런 안정감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 우리 청취자분이 만들어진 축소판.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고영렬 씨 결혼 축하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거는 제가 미리 결혼 축하합니다.
1: 무슨 말씀을, 아이고, 우리가 이걸로
3: 보기 훈훈하잖아요.
2: 감사합니다.
3: 자, 새신랑.
1: 워낙 강자를 만나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또 많이 하면서 실수도 찾았던 것 같은데, 또 한 수 배워갑니다. 아휴. 예.
3: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왕중왕전. 네. 이수진 8단이 챔피언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2: 쭉!
1: 쭉! 쭉!

0: 이발금님.
1: 네.
0: 합동 공연 어떠셨어요?
1: 저희가 다른 팀이랑 또 처음 이렇게 합을 맞춰본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합주도 많이 하고 공연 준비를 많이 했는데 힘드셨던 점이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저보다 저희 팀원들이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꽹과리 동현 씨 어떠셨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꽹과리 치는 노 동현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음악 색깔들이 다르다 보니 상대방의 음악들을 좀 받아준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고 뭐 딱히 뭐 힘들다기보단 재밌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저는 감사합니다.
0: 락드림 팀에서 한 분 소감을 했으니까 저희 아트쿠도도 소감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좋습니다. 잘생겼다.
3: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베이스 연주하는 손승우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사실 저희 팀원들이 다 좀 내향인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팀이랑 이렇게 뭔가 이제 소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통해서 이제 락드림 팀과 저희 팀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음악적인 교류도 하고.
1: 이번 곡은 까투리 타령이라는 곡이에요. 중간중간에 제가 후이요 후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허! 어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4: 네!
1: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후이요 후이요
4: 어허!
1: 너무 좋은데요? 다시 한번! 후이요 후이요
4: 어허!
1: Let's go! 선물이 박수!

자, 먼저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보실까요? 손머리 번쩍 들고 박수! 네, 이번에는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해서 박수 쳐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수와 함께 저희 락드림이 준비한 곡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각설이 타령 다들 알고 계실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1: 저는 노동현이라고 합니다.
0: 예.

여러분 혹시 카혼이라는 악기 아세요? 지금 여기 무대에 카혼이 보이거든요? 카혼을 딱 집어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뮤지션이다. 다 아시네요. 이 카혼을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연주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박수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0: 관객분을 여기 한 분 앉으신 다음에 제가 연주하는 거를 똑같이 연주하는 시간.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연주해 보실 분 계신가요? 어? 모셔보겠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고요. 네, 오늘 아내랑 같이 지나가다가 공연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0: 제가 준비한 악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연주해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소보 흥부가 좋아라고 해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소보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0: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렀던 이 소절을 저희 아트쿠드 윤가람님과 락드림의 이발금님과 이 친구와 세 명이서 한번 같이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1: 우와.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 장구 가능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2: 시작.

같이 좋다라고 크게 외쳐주실까요? 얼씨구!

0: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 소감을 한 명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아주 소중한 무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더군다나 이제 탈춤을 같이 덩실덩실 저희 노래에 맞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오늘 반응 너무 좋네요. 여기 아까 할아버님 춤추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우, 저 나갈 뻔했잖아요. 이런 게 감동입니다. 저희는 이런 게 진정한 무대 완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려고 왔는데 반대로 저희가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5: 이렇게 깜짝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희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6: 낙드림 그리고 아트쿠도 꼭 기억해 주시고
7: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또 오늘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0: 대한민국의 국악과 소리와 음악을 더 널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비는 원활한 해상 교통로와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비 시대의 물기를 튼 성왕은 이곳에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비 시대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뿡!
0: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1: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 씨를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2: 아이고.

저보 뺑떡이네! 아 뺑떡이네! 어서 일어나! 여름길은 시원한 새벽에 한이 30리는 져야 하는 것이요! 아, 물이 부르고 자저본들 도망간 뺑떡이네가 있을 리가 만무어지. 신봉사거비돌 콩나. 여보 주인! 호구리 마누라 거기 갔소! 아 예, 영감님 마누라인 줄은 잘 모르나 이런 새벽에 어떤 젊은 봉사하고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일찍 올라갑디다. 뭐시 어쩌? 아니 그러면 어찌 진짜 그런 말 안 했어? 아니 내가 같이 가는 젊은 봉사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어? 신봉사 기가 막혀. 섭!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노유정 친구가 판소리 심청가로 꾸며졌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소리가 참 깊고 단아하네요.
1: 그렇습니다. 유정 친구가 올해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초등부 저학년부에서 당당히 장원을 차지했다고 해요.
0: 예, 어쩐지 첫 무대부터 정말 소리가 남달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정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국악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장원을 차지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1: 맞습니다. 판소리부터 민요, 또 기악과 무용까지 저마다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낸 친구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장원이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또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있었을지 이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첫 무대를 꾸며준 노유정 친구가 준비한 판소리 무대 한 곡 더 만나보시죠.
2: 그때야 심청이 부친을 다 거고 길을 떠나는구나. 예.

하.

피가

어그나가 창년호월

쓰고 하는 힘도 없인지 백일은 어디 가고 초목도 눈물 짓고 힘들어져 곱다 꽃이

0: 네, 2016 전주 대사슴놀이 어린이 판소리 부문 장원을 차지한 노유정 친구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경연대회 중에 하나잖아요. 어때요? 장원이라는 큰 상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1: 외할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2: 네.
1: 얼마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0: 그래요.
1: 대회 시작하기 전에 할머니께 소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시작했는데 장원의 이름이 불린 순간 할머니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2: 아, 그랬구나.
0: 그래요. 하늘에 계신 외할머니가 네.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예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2: 네.
0: 수상하고 나서
1: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0: 그래요.
1: 대회 시작하기 전에 할머니께 소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시작했는데 장원의 이름이 불린 순간 할머니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2: 아, 그랬구나.
0: 그래요. 하늘에 계신 외할머니가 네.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예 지켜보내주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죠?
1: 네.
2: 예. 유정 친구 대회 때마다 징크스는 없어요?
1: 대회 일주일 전쯤이면 네. 코감기가 오거나 비염에 걸려요.
0: 아 그래요?
2: 아, 어떡해.
1: 그래서 따뜻한 물도 먹으면서 빨리 나으려고 열심히 목 관리하고 있어요.
0: 오, 관리하고. 지금 괜찮아요?
1: 네.
2: 이런 것도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연을 마치고 나면 누구보다 더 뿌듯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스스로 이렇게 좀 뭔가를 마치고 나면 주는 선물 같은 것도 있나요?
1: 대회 끝나면 엄마랑 아빠랑 꼭 인형 뽑기를 하러 가요.
2: 아 인형 뽑기.
0: 아 인형 뽑기.
1: 인형 뽑기를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 자주 인형 뽑기를 하러 가요.
0: 어떻게 잘 뽑아요?
1: 잘까지는 아닌데 예. 그냥

0: 물어봤을 때 진짜? 진짜 나 맞아? 이러면서 몇 번 확인했어요.
1: 금상 이하연! 이랬을 때 아 진짜 믿을 수 없었겠어요.
2: 그러니까
1: 얼마나 뿌듯하면서도 떨렸을까. 그 긴장감이 막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게 큰 상을 받으면 사실 좀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좀 뿌듯하면서 조금 은근히 여기저기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0: 네. 상을 받는 순간에는 어깨도 살짝 올라가고 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싶고 너무 뿌듯해요. 그래도 집에 오면 정신 차려. 넌 아직 배울 게 많아.
2: 바로?
1: 네. 나 자신한테?
2: 너무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오자마자 정신 차려 말이에요?
0: 네.
2: 아 진짜 대단하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0: 네.
2: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대회 같은 건 있나요?
0: 저는 나중에 커서 동아 국악 콩쿠르에 나가고 싶은데요.
2: 아 여기 유명하죠.
0: 이번 대회에서 언니들이 연주하는 해금 소리를 들었는데요.
2: 예.
0: 우와 하고 감탄이 나왔어요. 다 같은 해금인데도 더 깊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1: 신기하죠.
2: 소리가 달라요.
0: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렇지.
1: 이 기세로 한다면 머지않아서 뭐 동아 국악 콩쿠르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네.
1: 그런데 또 우리 하연 친구가 이 해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0: 혹시 드라마 동이라고 아시나요?
1: 동이.
2: 동이 M본부.
1: 네.
2: 한효주. 그렇죠?
0: 네.
2: 유명하죠. 이병헌 감독님이 만든 드라마.
1: 좀 예전 드라마인데.
2: 네. 시청률이 한 27% 나오고 그랬어요.
1: 줄줄줄줄 그냥.
2: 지진이 씨 나오고 지진이 씨. 맞죠?
0: 네. 네.
2: 근데 동이 왜요?
0: 저는 동이에서 해금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2: 아.
0: 그래서 해금 소리 들으니까 예쁘고 아름다워서 저도 한번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금을 방과후 수업으로 시작했는데
2: 예.
0: 연주해보니 어머나 내가 이런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2: 그래요.
0: 그래서 그때부터 네. 해금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희도 해금 연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두 줄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2: 맞아요.
1: 신기해하면서 예. 감상하거든요. 근데 하연 친구가 이렇게 어른스러워가지고
2: 예.
1: 더 큰 친구인 줄 알았더니만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된다고요.
2: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0: 네.
1: 아니 키도 저랑 비슷해가지고 저는
2: 네. 뭐
1: 적어도 중학생이겠거니 했는데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는 거예요. 가장 기대되는 게 뭐예요?
0: 교복을 생각하면 살짝 설레기도 해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학생이 되면 더 많은 곡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이 담긴 해금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2: 아 그래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하연 친구입니다. 중학생이 돼도 지금처럼 좀 열정적이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연주 보내주기를 저희 응원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1: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대회의 수상자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29회 국립중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 중동부 전통부분 금상이 빛나는 한국무용수 신현우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세상에 딱 두 분 계신 특별한 어머니가 계신데요. 저를 낳아주신 진짜 어머니와 저의 춤을 완성시켜주시는 춤어머니이신 손혜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늦게 시작한 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상까지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스님, 정...

0: 국악 경연대회 초등부 종합 대상을 받은 박수아 친구의 무대에 봤습니다. 국악 영재들 사이에서도 종합 대상을 차지할 만큼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친구인데요.
1: 네.
0: 종합 대상 이름이 불렸을 때 우리 수아 친구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 각 부문별 1등들이 또 다시 한번 대회를 해서 종합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0: 예.
2: 사실 조금 결선 때보다 아쉬웠던 무대였지만 종합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0: 와,
1: 대상을 받았는데도 아쉬웠고 예. 열심히 해야겠다.
0: 대단합니다.
1: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0: 우리 수아 친구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2: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0: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빨강색 자동차 아니고요?
2: 아, 아니에요.
0: 빨강색 팬
2: 팬티.
0: 진짜예요?
2: 네.
0: 왜요?
2: 약간 징크스 같은 건데요.
0: 네.
2: 아빠께서 늘 입어주시는 덕분에

0: 한 번은 네. 언제 영어 시간이 끝나고 방과후 수업이 해야 하는데 네. 늦을까봐 넘어지다가 무릎이 다 까진
1: 적 그래.
0: 있어요. 근데 정가는 천천히 호흡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네. 제 마음도 덩달아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1: 와 그렇게 성격 급한 친구가 정가를 어떻게 배우는지.
2: 그러게요.
1: 정다은 씨도 정가 좀 해요. 제발 좀.
2: 저도 얼마 전에 넘어졌거든요.
1: 맨날 넘어져요.
2: 다 까지고 정가 좀 배워야겠어요.
1: 그러니까 아무튼 정가가 네. 참 이게 성격이 급한데 네. 호흡 연습 같은 거는 성격이 급하면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0: 제가 정가를 부를 때 되게 숨이 항상 모자라가지고 눈물 네. 콧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휴지로 연습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2: 휴지로 연습하는 법이요?
0: 네.
2: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휴지를 네. 세겹 휴지를 네. 세 개로 나눠서
1: 세 개로 나눠요?
0: 네. 얇게 만든 후에 그 얇은 휴지를 코 앞에 올려서 노래를 부르면 휴지가 날리는데요. 예. 휴지가 날리지 않게 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1: 그래요?
2: 휴지가 당연히 숨 때문에 날리지 않나요?
1: 한번 해봐요. 보여주세요.

0: 진짜로 휴지가 여기 지금 부는 기본 바람 외에는 안 흔들려요.
1: 거의 안 흔들리네요.
0: 야, 기술이네.
1: 이 어려운 걸 멋지게 해내는 수아 친구, 앞으로도 맑고 깊은 소리로 이 정가의 매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무대는 가야금 병창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대회 수상자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24회 구례 중국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중동부 대상을 받은 오일입니다.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 심장박동이 마치 휘몰이 장난처럼 마구마구 뛰었는데요.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오일하면 국악을 사랑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연주자, 그래서 늘 처음처럼 투심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가야금 병창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무대도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저의 아름다운 가야금 병창 많이 기대해주세요.
4: 그때야 신봉사 심황후의 영을 듣고 거주 성명을 아래 는디 처자가 있는다. 신봉사 처자 말고 터면 서른이 폭받쳐 나오난디 두

대정 성보족 천업 공은 사화주 승인 영검이 없으신가 당수 풍당 중업 빠져 죽던 심 정의가 살아서요.

말이냐 내 딸 심청이 난 인당수 죽었는디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

0: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1: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오율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헛대여 흥보 제비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지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아.

0: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짐 다 챙겼어요?
3: 그럼
2: 출발할까?
3: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4: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5: 네. 우리도 아빠.
6: 김파로과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7: 위험 요소 제보해야겠어.

만난 혼성 궁합 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욱.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선보인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제1대 조선 판스타를 가리는 최종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0: 재밌다.
1: 찢었다, 찢었어. 와.
2: 제1대 조선판스타의 영광을 거머쥐며 1억 원 상금의 주인공이 될지, 먼저 치열한 대결 끝에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3: 진짜 떨리겠네요.
2: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덕구로 프로젝트. 야.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오!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4: 세다, 세.
2: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류루.
1: 강력합니다, 강력해.
5: 야, 굉장해, 굉장해.
4: 야, 정말 장난 아니지.
2: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6: 이야, 온라인 원픽이에요.
4: 오늘 뭐 난리 났네.
2: 아, 제1대 조선판스타의 영광과 1억 원의 상금이 걸린 만큼 더욱더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조선판정단 여러분과 함께 또 판정을 해줄 특별한 판정단을 모셨다고 합니다. 바로 쉬운 팀의 시청자 판정단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5: 아, 사실 신기하다, 신기하다.
2: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무대가 끝난 뒤에는 15명의 조선 판정단 여러분이 다 100점씩 점수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합의 점수가 1,500점입니다.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는 무대가 모두 끝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팀이 상금 1억 원 그리고 제1대 조선판스타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2,000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팀이 상금 1억 원 그리고 제1대 조선판스타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초롱 씨, 현재 심경이 어떻습니까?
7: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굉장히 행복하고요. 오히려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2: 오히려. 네. 자, 거꾸로 프로젝트.
8: 여기 올라오신 모든 분들이 다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는 이 무대를 즐기고 가고 싶습니다.
2: 네. 자, 산옥 씨.
9: 앞에 또 관객분들도 보이시고 하니까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굉장히 떨리는데요.

0: 소리로 진검승부를 봐야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1: 진검을 뽑아 드신 것 같아요.
2: 아름다운 칼춤을 추는 것처럼 정말 날카로운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3: 거꾸로 프로젝트의 진가를 마지막 라운드에서 정말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요.
1: 사실 이제까지 또 거꾸로 프로젝트만의 색깔이 또 뚜렷하기도 했고 이번 무대는 뭐 어떤 걸 좀 기대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3: 저희가 이제 장르는 시티팝으로 정하고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축제 같은 무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통 국악을 좀 희망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좀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곡으로 네 편곡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4: 국악이라고 하면은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사운드를 아주 친숙한 사운드로 싹 바꿨습니다.
5: 축제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의상을 이렇게 화려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미러볼, 네 반짝반짝 빛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6: 마지막 무대!
7: 화려하다! 화려해!
8: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 판 스타트!
0: 제 남자 소리꾼 저 하나 남아있고 경기 미니오 하시는 소리꾼도 우리 정미 씨 혼자 남아있어가지고
5: 오늘 한번 불태워보자.
4: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 많이 해주세요.
8: 미니오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궁합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0: 강남선 제니네.
1: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돼서 이렇게 오프닝 느낌을 딱 이렇게
2: 개막신 느낌?
1: 네.
3: 자,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과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이 함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 어우, 땀나 손에.
3: 조선 판정단,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버튼을 눌러주세요. 3, 2, 1.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무대 마치면 아 뭔가 조금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약간 아쉬웠습니까? 아니면은 후회 없이 무대 끝마친 것 같습니까?
5: 왜 이렇게 떨리는지 무슨 말씀을 하신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이제 음악 하다가 딱 그 4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사실 좀 뭐 허망하기도 하고 안 믿겨지기도 하고
4: 맞아 허망해
5: 아 굉장히 그냥 아쉬움이 많은 무대인 것 같습니다
6: 저는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앞에서 신랑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돼가지고
7: 아 결혼을 했어?
8: 어 저 그래?
6: 그 떨리는 건 생각이 안 나고 아 신랑이 보고 있네? 막 이러고
9: 얼마 안 됐나 봐
7: 신혼인가 봐
9: 그런가 봐요
3: 그렇다면 거꾸로 프로젝트에 왔습니다 예 지금 최고 점수를 준 크리스티안 100점을 줬고요 92점이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10: 판소리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형태로 변하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단점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잘 봤습니다
11: 네. 저는요 오늘 참 의미 있는 구경을 했어요 그 진도와 그 강강수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 근데 여기서 한 몇 가지를 보면서 아 연습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하고 수고했고 열심히 했어요
9: 감사합니다
12: 저는 그동안 보여주셨던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보다 가슴에 와닿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서 제가 기대가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13: 저는 조금 반대인데 사실 거꾸로 프로젝트라는 팀이

0: 였기 때문에 꽤 높은 점수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어떠세요? 일단 점수를 봤는데.
1: 앞으로 이제 뒤에 설 팀들의 무대도 이제 기대가 되고, 네, 저희는 우선 잘 감상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거꾸로 프로젝트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3: 잘했어요.
4: 승부는 여기서다. 우리들은 점수는
5: 저기서 500점.
4: 맞아.
3: 그러니까.
6: 아니 마지막 코드 딱 치는데 그동안 고생이 생각나서
7: 걸 것 같아. 진짜 걸 것 같아.
8: 저 이제 이거 들고 있을게요.
0: 상금 1억 원의 주인공, 제1대 조선판 스타를 찾기 위한 대장정. 다음 도전자 비오로입니다.
9: 얼 것 같구나.
10: 안녕하세요. 국악창작그룹 뮤르입니다.
11: 제가 피리를 전공을 했거든요. 노래를 하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많았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0: 15개로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차지했습니다. 뮤로 역시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2: 뮤로 음악을 했을 때 따뜻한 평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0: 580점을 획득했습니다.
12: 너무 감사하고 더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1: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답게 뮤로의 영혼을 갈아서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판소리 조금만 배워가고 가면 안 될까요? 조금만.
1: 알겠습니다. 네.
0: 조금만.
2: 네.
0: 주야로 일꽃은 고일산 홍양산 봄미선이 환연하구나. 춘향아 나오느라.
3: 저세요.
4: 뭐야? 왔다. 야, 춘향이 나오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
3: 춘향이 나왔네.
4: 잘 지냈어? 완전 오랜만.
3: 자가격리 잘 끝나셨어요?
1: 아니,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먼 발걸음을 하신 거야?
5: 저희가 없는 무기를 하나 장착을 하고자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왔는데 이제 판소리를 한번 이렇게 익혀서
1: 이리 온.
5: 감사합니다.

0: 대답은 금방 온대. 아 진짜? 빨리 빨리 해주세요.
1: 네. 배정한다.
2: 사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 하나 둘 셋.
3: 근데 진짜 초창기에 연습실이 없어가지고.
1: 맞아요.
3: 여기저기 막 배려하고.
1: 쭈꾸리시죠.
3: 나오기 너무 잘했다.
1: 네. 네.
4: 나오기 너무 잘했으면서도
1: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3: 열심히 나와 있으니까 이거 먹고 또 힘을 또 내야지.
1: 맞습니다.
5: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뮤루가 민은경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뮤루를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6: 뮤루라는 뜻이 이제 뮤직 레스트 리프레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로 저희 모두를 리프레쉬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7: 멋져 멋져.
8: 맞지 그래.
9: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루.

말만 잘 듣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 무릎을 탁 치며 뺑덕이 노름으로 한번 놀아보는디.

0: 1위는 블루지 허거, 북소리는 대국, 목소리는 대퍼, 서나무저 뮤르다. 희끗하면 해끗하고 해끗하면 삐죽, 삐죽하면
1: 삐죽,
0: 삐죽하면 삐죽.

0: 판소리는 그 가운데 다 성음들이 있어요. 알죠? 근데 손색 없이 그야말로 정말로 판소리 수년 한 사람처럼 그 성음을 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세 분이 열심히 하시면 얼마나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저도 한번 껴주세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1: 감사합니다. 와, 최고의 칭찬.
2: 그리고 세롬 씨 같은 경우는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눈을 봤는데 눈이 딱 봐도 잠을 못 잔 눈인데 목이 나오려나 했는데
0: 목 잘 나왔잖아.
2: 너무 잘하고 그리고 아까 하셨던 소리가 그 뺑파 소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 자체를 본인화 시켜서 또 만들어서 갔잖아요. 그거에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잘했어요 진짜. 네.
1: 천재야 천재.
3: 지금 우리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장르 좋다, 무대를 찢었다, 뒤집어 놨다,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 1색이었는데 과연 총점은 어떻게 될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총점을 공개합니다. 1500점 만점에 1470점을 받았습니다.
1: 너무 감사한 점수고 다른 무대에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들이 생겨서

0: 무슨 일이야?
1: 끝났는데.
0: 무슨 일이야? 왜 그래?
2: 왜 왔어?
3: 엄마 보러 왔지.
0: 그래, 잘했어.
3: 깜짝 놀랐지?
4: 아니 근데 너 무슨 일로 웬 일로 왔어?
2: 내가 결승에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3: 네.
2: 결승에 왔어.
3: 네.
2: 그래가지고
3: 있었다.
2: 진짜 첫
0: 파이브요. 그러니까 아빠는 약간 뽕이 들어가더라고. 아, 최고야 최고.
2: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잘 안 와. 욕심도 나고.
0: 그렇지, 그렇지.
2: 근데 그 욕심이 막 1등에서 상금 욕심이 아니라 막 무대를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크니까 나를 그게 막 누르는 거야.
5: 엄마 아빠를 봐야 마음이 평안하지.
0: 네.
3: 모두 길을 주세요.
0: 기름.
5: 뜨거운 기름.
3: 기름. 저는 음악을 하면서 힘들 때보다는 정말 행복할 때 정말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엄마 아빠한테.
5: 진짜?

0: 무대에서 정말 환하게 웃기도 했고요. 정말 펑펑 울기도 하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아주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승은 더욱더 열심히, 그렇지만 너무 막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소리꾼의 정초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 멋있어.
1: 잘했냐? 아, 잘했냐?
0: 잘했어, 멋있어.
2: 오늘 뭐 특별한 무기 준비하신 거 있나요?
3: 전통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음악을 들려드릴 때에 혹시나 어렵고 너무 깊게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창작곡과 함께 춘향가 숙대머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4: 아, 숙대머리 좋아하는데.
3: 그래서 슬픈 곡을 들을 때 슬프다, 가슴이 아프다를 떠나서 심장이 저리는 듯하다 라는 느낌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화이팅!
1: Come on, girl! Okay!

0: 구름이 안 없어지는데?
1: 자, 정철웅 씨 후회 없습니까?
2: 네,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1라운드 때부터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이제 소리꾼의 딱 자리로 돌아가는 데에 이 마지막 무대가 저에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정철웅 씨의 조선판정단 개별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0: 아, 그래요. 어머님, 따님이 상당히 미인이신데 어머님을 많이 닮았어요?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1: 그거 저희 아빠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 부분은.
0: 아, 그래요? 그러면 아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2: 제가 그 하여튼 생략하랍니다.
0: 어, 진짜 굉장히 민감하게.
1: 네, 제일 예민하세요.
0: 아, 받아들이시는군요. 자, 초롱 씨도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한 말씀.
1: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음악하고 더 좋은 목소리로 노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무대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사랑합니다.
3: 부모 마음이 자식 안 나본 사람들은 몰라.
4: 그래.
0: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1500점 만점의 총점 공개합니다.
5: 458점.
0: 1458점.
4: 이게 판정단의

0: 예.
1: 신동엽 씨 다른 이유잖아요.
0: 예.
1: 예. 늘 마시던 소주. 예. 예.
0: 조선판 스타에서 생긴 인연 홍주 씨.
2: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진짜 판스타의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오늘은 김산옥이 주인공. 아, 앞으로 꽃길만 쭉 걷고 이제 웃음 가득한 일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산옥아 파이팅!
3: 파이팅!
4: 남편하고 항상 같이 왔었는데 혼자 온 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못 용기가 안 나서 못 왔는데 먹으려고 사갔던 음식도 있고 신었던 신발 남편 약 얘기하려고요. 마지막에 애들이랑 여기 와서 수영하고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수영 남편이 좋아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좋아해줬던 사람이 없다는 거.
5: 이 무대까지 올 줄 몰랐는데 이 무대까지 왔잖아요. 이 무대도 오롯이 남편만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비웠어요.
0: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0: 울음소라.
1: 울어?
2: 그냥 엄청 울어.

0: 아직 1등 한 거 아닌데.
1: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면 나중에 좀 머쓱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0: 아니 근데 이 상황들이 너무 꿈만 같아서요.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2: 저희는 국악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재밌고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퓨전 밴드 경로 이탈입니다.
1: 경로 이탈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2: 아쉽게 올스타는 못 받았지만 목표가 생겼달까? 이래서 자극도 조금 되고 경로 이탈스러운 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약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두려운 건 사실인데 올스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1: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어떡하지?
3: 우승을 하려면 밟아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 약간 내심 좋으면서 되게
3: 걱정이 크죠?
2: 네. 또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하니까.
4: 저희의 치트키 치타니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 오! 이야!
5: 이 마지막 무대에 잘 어울리는 저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김산옥 씨가 앞전에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6: 저는 치타 언니가 울 줄 몰랐는데 앞에서
7: 그거는
5: 눈 아꼈어야지.
7: 무방비 상태였고 정말 누가 휴지 좀 줘라.
6: 믿었던 치타 언니가 너무 우셔가지고.
1: 네. 자 경로 이탈 네 번째 판에 이어 결승 최종 결판에서도 1위를 하자 뭐 서로 다짐을 했습니까?
6: 저희는 1등 할 겁니다.
1: 좋습니다.
6: 누군가 가슴을 후벼 판 사이에 저희가 들어가서 흥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2: 이런 춤을 노래하면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다리만 약간 좀
8: 하나 둘 셋 넷 어 좋아. 아까보다 훨씬 나.
2: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8: 고생했어. 잘했어.
2: 우리가 고생했지. 내가 1등 하면은 맛있는 거 쏠게.
8: 잘해.
2: 소원을 말해봐.
9: 우리의 소원은 1등. 예.
2: 여기까지 왔는데 해야죠.
3: 욕심부리지 말고 저희는 1등이야.
2: 못 먹어도 꼬야.
1: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10: 오호.

0: 조선 판스타에 제일 잘 어울려.
1: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눌러주세요.
0: 이거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 진짜 나 모르겠다.
1: 경로 이탈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2: 일단은 우리 경로 이탈은 완벽한 원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보컬은 네,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3: 그런데다가 어느 늙으나 젊으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대 나가면 끼가 있어야 돼. 누가 봐줘도

0: 잘 맞는다.
1: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없어.
2: 아니, 이렇게 준비를 잘했었단 말이야?
3: 2021년 8월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된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판 스타.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판 쉬운 팀으로 시작을 해 이제 이 무대 위에 있는 다섯 팀만 살아남아 모든 결승 무대를 끝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점수 공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심경이 어떤지.
1: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는 무사히 마쳤다는 거에 지금 이미 다들 너무 기쁜 상태로 1등을 못하더라도 큰 실망 없이 즐겁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미우루 최종 발표를 앞둔 지금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4: 정말 이렇게 쟁쟁한

0: 10점을 획득한 미우루. 2위 1475점을 획득한 경로이탈.
1: 진짜 별 차이 없다.
0: 1위 1485점을 획득한 김산옥.

0: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떠오르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순식간에 하게 됐을까요?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떠오르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순식간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후의 1인으로 등극한 소감 어떻습니까?
1: 아, 정말 이 1등 소감을 제가 말하고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도 안 했고. 아, 근데 이게 진짜 꿈만 같기도 하고, 발표되는 순간 남편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걱정 마. 걱정 마. 나 제대로 일 냈고 앞으로 우리 두 딸 잘 키울 거야. 응원해줘. 잘할 거야.
0: 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최수연이는 소리가 든든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원시원한 면도 있고 발성이라든 게 그래도 올바르게 하고요. 그래서 믿음이 가고요. 그래서 아주 든든합니다.
1: 호요!

0: 오늘 공연은 저희 스승님이신 이춘희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하는 공연이에요. 네,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그때는 제가 운전을 그때는 못하고 선생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옆에서 저는 이제 보좌를 하곤 했죠.
1: 아니, 나 지금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바깥에서 기다릴까 봐 지금 막 나가는 길이야.
2: 아, 정말요?
1: 9시에 왔거든.
2: 왜 일찍 오셨어요?
1: 목 팔아야지. 주세요. 내가 너무 배고플까 봐 빵.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보유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공연을 해야 되는 공연이 오늘 저 기획 공연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수자들, 저의 제자, 큰 제자, 작은 제자, 막내 제자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만약에 또

0: 나 누가 갖다 줘서 길러봤대. 네. 맨날 물 줘야 되고 그거 신경 써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거야.
1: 애들 벌써 왔네.
0: 화초를 하나, 난을 하나 누가 갖다 줘서 길러봤대. 네. 맨날 물 줘야 되고 그거 신경 써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거야.
1: 애들 벌써 왔네.
2: 안녕하세요.
3: 아이고.
2: 진짜 나 시집도 안 갔는데. 나
4: 첫째
5: 때 11시간 동안 늦었어요.
6: 최수연 씨도 10년 전에 이제 그 나비란 팀을 같이 활동할 때 맏언니로서 후배들 이끌고 잘 했었어요.

0: 기존에 좀 안 쓰던 그런 뮤지션들이 같이 하면서 비주얼이나 이런 면에서 약간 그런 약간 믹스매치 한복과 어떤 서양 장신구들이나 이런 소품들을 활용을 했고
1: 정말 선생님의 제자로서 공연을 하고 또 소리를 한다라는 게 책임감이 좀 막중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연할 때 아직까지도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2: 예, 너가 힘은 선생님 옆으로 앉고 네. 여기 조인공 그래. 자, 그래. 이렇게 어서 펴서 그렇게 앉자고. 네. 이렇게 앉아.

우리 그 잡가 지금 이 지금 오늘 12 잡가 12개라 해서 12 잡가거든요. 그런데 이 잡가는 사실은 미녀보다는 좀 묵직하게 예, 그렇게 가볍지 않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주 장점이거든요. 잘못 자칫하면 이렇게 좀 가벼운 내용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진중하게 아주 묵직하게 꿋꿋하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경기 소리에 최적화된 목을 갖고 있다고 제가 본인 어떤 공연에서도 글을 써준 적이 있었는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또 후천적인

0: 안녕하세요.
1: 제가 오늘 장난 두 곡을 쳐요.
2: 최소선생님 거를요?
1: 네. 네, 제가 제일 정신없는 날인데요. 오늘 제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 수연 씨는 그 자연하고 소리하고를 어우러지게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나는 그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참 좋게 느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잘 울려야 되고 노랫말이 전달이 잘 돼야 되고 뭐 또 모음이 제자리를 잘 찾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설을 갖다가 감각한 만큼 표현해내는 그 순간이 또 멋있고 좋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거를 만끽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내느냐, 용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산보다도 더 높은 산도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조금 살아갔으면 좋겠다. 의지 있게, 용기 있게. 그게 어느 순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산을 오르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저는 이 노랫말에서 조금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 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4: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매뇨 공연이 와요.
5: 오타
4: 금나라 금나라
3: 출연이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6: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5: 울었어요? 오.
7: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3: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8: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9: 4,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달라그리고 우엉스러져 막냐 서황무유지 어느 변지전터 청주처럼 말자라고 눈치 있고 영리한저 막냐 새털범치 궁초가 그 맵수인지 달아쓰고 평천도 모두 접종 우리 사무소 선중 난이시네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달과 함께한 적성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판소리의 멋을 또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낸 곡이었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장르와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음악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 분들이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 네.
0: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그리고 국악방송 라디오 청어이들은 햇살 DJ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싸름을 들려주셨습니다.
0: 예.
1: 이 싸름이란 곡은 국립국악원 생활음악 시리즈로 또 만들었던 곡인데
0: 맞아요.
1: 어떻게 작업을 또 하시게 되셨습니까?
0: 국립국악원에서 예전에 네. 대중음악가를 위한 국악작곡 아카데미
1: 네.
0: 그거를 한 몇 달 동안
1: 네.
0: 한 학기 정도 강의를 들었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아, 저분이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런 아. 생각들을 하셨나 봐요.
1: 네네.
0: 그래서 한번 생활음악 국악적인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
1: 네.
0: 대중가요적이기도 한
1: 네.
0: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달거리라는
1: 달거리.
0: 노래를 만들었어요.
1: 네.
0: 경기 작가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1: 네.
0: 그래서 또 그 이듬해에는 곡을 좀 많이 만들어 봐 달라고 해서
1: 여덟 곡을
0: 발표했고 그 중에 한 곡이 이 싸름이었고요.
1: 오.
0: 준수 씨도
1: 맞아요. 사실 저 잠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0: 그죠?
1: 아, 예. 감독님과 또 이렇게 인연이 있었잖아요. 사실
0: 맞아요. 그때 예. 사철가를
1: 맞습니다.
0: 저하고 함께 불렀고 또 준수 씨만 오롯이 부른 버전도
1: 맞습니다.
0: 네, 네. 발표가 되었죠.
1: 저도 그때의 그 국립공원에서 했던 생활음악 시리즈에
0: 네.
1: 사철가를 감독님을 만나면서 작업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또 하나의 어떤 다른 해석의 사철가를 만나 하게 돼서
0: 예.
1: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0: 맞아요.
1: 저는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0: 자문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바로 즉답은 못 드렸고요.
1: 네.
0: 며칠 고민하다가
1: 네.
0: 그래도 제 기높이로 국악을 쉽게 즐기고
1: 네.
0: 국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는
1: 네.
0: 그런 예술 감독의 모습도 괜찮겠다.
1: 네.

시 하염풍 돌아들고 이시 한양의 득시 삼각산 기고하고 도왕이 생겼구나 황물러 대걸 짓고 대걸 앞에는 육조로

잡차는 산대고 천관악산화 산저 농작금 수구맞고 한강수 둘러싸니요 천지무궁이라 시고 원하는 금묘 잔디 자임사바세계 남서는 부주로다.

0: 네, 선우정아 씨의 비온나와 단가 사철가가 멋지게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선우정아, 최지혜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실 저희 아지트에 오시는 많은 게스트분들 너무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기도 한데 특히나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날입니다.
1: 아이고.
0: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선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최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두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앞서 정말 단가 사철가를 가지고 멋지게 또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 단가 사철가가 이렇게 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되게 감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촉촉히 젖은 봄비 같다가도 약간 그 선우정아님이 가지고 있는 보이스가 저도 너보다 이제 음악도 잘 듣고 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 내셨던 봄처녀
1: 네.
0: 같이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이렇게 감미로운 사철가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감상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단가 사철가를 하시면서
1: 저는 약간 이번 저희 여우락 준비를 하면서
0: 네.
1: 그 주제도 정했지만 제 개인적인 캐릭터를 약간 좀 이런 말 민망하지만 소녀?
0: 제가 본 게 맞네요. 그럼요. 약간 그런 감성의 느낌으로.
1: 네, 그래서 꽃 핀 그런 동산에 아주 해맑게 뛰어다니야 이런 소녀의 느낌을 살짝 이제 주고자 했는데
0: 네.
1: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나는 아직 내 마음은 소녀인데 인생이 저는 지금 이제 뭐 절반 가까이 온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이 회한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노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되게 와닿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뮤지션 선우정아가 해석한 네, 사철가였습니다.
0: 네, 근데 두 분이 함께한 공연 제목이 원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이 원이 원할 원자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도 사실 또 궁금해집니다.
3: 저희가 이제 3월 중순쯤에 첫 미팅을 가졌었는데
0: 네.
3: 그냥 각자가 공연을 올리고 싶

0: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또 이제 원곡도 여기서 한 번만 또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짧게 하나 더 듣고 싶은데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뜻이
0: 제가 너무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짓궂기도 해요.

0: 이렇게 아이고. 저도 약간 성덕이에요. 이게 가까이서 라이브로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다는 게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1: 지혜님이 도망가자 그래도 우리 원곡으로 사람들이 너무 듣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니요. 이게 재밌어요.
0: 아니 그 도망가잖아 이 원해 같은 곡은 정말로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이 국악적 색채를 입힌다는 게 어찌 보면은 또

0: 이러한 국악인들과 작업하는 환경들은 너무나 또 익숙한 잖아요.
1: 네네.
0: 근데 또 이제 선우정화님을 만나서 이렇게 선우정화님의 곡과 이런 국악적인 색채를 입히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1: 워낙 그건 익숙한 작업들이었는데 네. 그 처음에 그 본인의 곡과

0: 나눴고 제가 막 이상하게 피아노 치면서 그러니까 영화 미드소마처럼요.
1: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아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네. 이해를 시켜주셔가지고
0: 그러니까 뭐 미드소마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재를 지냈는데 아름다운 재길 바랬어요. 물론 아. 영화는 그 영화는 좀 공포스럽지만 네.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또 평온해 보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땐. 근데 우리는 속도 편안하게. 그래서 그런 곡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기보다 그냥 이런 에너지,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음악을 보내주셨는데 저 진짜 들으면서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소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네. 그 성주풀이랑 또 이제 섞여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성주풀이라는 곡을 처음 들었는데 이 그 성주풀이가 무엇을 표현하려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들리고 네. 아 그냥 이거다 싶어서 네. 열심히 가사를 썼습니다.
2: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여우락에서 많은 그간의 조합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또 이 곡 작업의 기회로 이 만들었던 곡들이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이 작업을 했던 이 음악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0: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맞아, 너무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아,
2: 그렇지만 또 이제 각자의 진짜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언젠가 또 좋은 기회로 또 두 분이 만나서 네. 만들었던 곡들 어디서든 또 듣고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예.
2: 그렇다면은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초연곡 중에 두 곡을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2: 앞서 조금 잠깐
1: 그렇게 숨어 있는 그런 네 곡, 네 도망가자고 꽃을 메시업한 그 곡 들려드릴 거고요.
2: 네.
1: 그리고 이어서 제가 호들갑 떨면서 자랑했었던 저희의 창작곡 원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2: 네, 오늘 그러면은 그 곡 듣고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모두 건강하세요.
2: 네, 그럼 선우정아, 최지혜가 함께하는 꽃 도망가자 그리고 원 두 곡은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여기 우리 곁에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나봤습니다. 이 시대의 감각으로 오늘의 민요를 만드는 이한철 씨와 국악과 대중음악을 잇는 선우정아, 최지혜 씨의 무대도 함께 만나봤는데요. 전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감각을 만나 새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음악들처럼 이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낸 우리 음악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큰 모순에 부딪혀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어떤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것이 실현된 세상까지도 보여주는 거야. 이런 작품은 없죠. 판소리에서 주장하는 가치가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이죠.

0: 1953년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신촌이라고 하는 그 섬지강가의 마을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최성자 학자, 어머니는 오정자 복자이시고요. 근본적으로 농민이죠.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아마 18인가 결혼하셨을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입대를 하셨는데, 입대를 하고 이제 그때는 훈련소가 제주도 서귀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 마치고 나왔을 때는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는 군 생활이 길었습니다. 뭐 7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전쟁 중이라. 그래가 전쟁 뭐 후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하고 떨어져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그 뒤에, 저 낳고 딸을 넷 낳고, 그 다음에 막내가 아들이 하나 있어서 이남사녀입니다. 제가 첫째죠.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소설책을 많이 봐서, 한국문학전집, 세계문학전집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때부터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사범대학 국어교과에 들어갔는데, 대학 다닐 때 소설이나 뭐 이런 거 읽지 않아도 고등학교 때 읽은 것으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괜찮았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다 읽고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다니기가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다닌 대학에 이기우 교수님하고 천이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두 분이 판소리를 본래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범대 국어교육과하고 뭐 인문대학의 그 국문과하고 이제 연합으로 그 축제 때나 이런 때 소리꾼을 불러다가 소리를 이제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박동진 씨가 와서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마 74년경이 아닌가 싶은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시를 써서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그건 좋아하더라도 판소리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또 뭐 시 써서 시인이 되는 건 또 시인이 되는 것이지 뭐 따로따로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 제비모를 헌나간다. 제비모를 헌나간다. 그때 춘절을
0: 70년대는 우리 국문학계로 말하면 그게 구비문학의 시대입니다. 이제 1970년대에 전국적으로 구비문학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구비문학 대계라고 해서 100권이나 되는 그런 책을 내게 됐는데 근데 그 중에서 판소리가 가장 그 예술적으로 훌륭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는 학자들, 뭐 조동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판소리 연구를 했어요. 저는 뭐 그냥 국문과 학생이고 판소리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사서 봤는데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그 다음에 판소리 그 카세트 테이프로 된 전집을 춘향각 신청가하고 흥보가 세 가지가 들어있는 전집을 그걸 사서 이제 들었죠. 제가 이제 석사과정은 교육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이기우 교수님이 강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에 한

0: 한 번씩 가면은 판소리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 내가 댓글을 잘하고 뭐 그러니까 그 양반이 좀 독특하게 봤나 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판소리 연구를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시 쓰고 시 연구할 사람이니까 하고 이제 석사 학위를 마쳤는데, 또 제가 대학 다닐 때그 학교 신문에서 뭐 뽑는 무슨 그 문예 현상 모집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돼 가지고 또 당선돼 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아, 뭐 훌륭한 시인이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때인데 뭐 판소리는 뭐 판소리 별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것이고 연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기호 선생님이 자꾸 판소리를 자네 판소리를 연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시하는 사람이 뭔 판소리 합니까? 그리고 판소리는 고전 문학일 텐데 뭐그 저는 그 현대문화 그런 사람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판소리는 말이야 꼭 고전 문학이라도 할수 없대. 여기는 지금도 부르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판소리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또 시를 이해하고 쓰고 이해할 만한 지적인 감수성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라고, 그러면서 뭐먼 글을 써와라, 막 논문을 써와라 그래가지고 그 학술지에 실어주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가다가 판소리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판소리를 제대로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북을 배우자. 전주의 홍정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개인 주택에서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거기를 찾아서 갔죠.
1: 광야제르 봉필디 곽서자숙장로 성현야감문구 창량호
0: 제 북에 제일 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홍정택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전라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김세미. 맨날 북만 칠수 없으니까, 가서부터 이제 단가도 배우고, 뭐, 홍정택 선생님이 하시는 단가는 한평천지

코드를 거기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유심히 듣고 정리하고 7년인가 8년인가 그 소리와 장단이라고 하는 8페이지짜리 일종의 팜플렛이죠. 그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지금까지도 관심 갖는 것이 뭐냐면 송영주 그 선생이 구술한 게 있어요. 고법에 관해서 부분 이런 것이다 이렇게 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게 그 저도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고법이 이런 그분에게 배운 것으로 그렇게 이론 체계를 세웠죠. 그분은 그냥 경험상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것이고 저는 이제 학문적 체계에 맞춰서 다시 정리하고 그런 것이고 김명환 중심의 소위 전라남도 지역의 그 고법 이론하고 이분의 이론 좀 다릅니다. 그 소리 속을 다 잘 아시고 판소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늘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이 학문적으로 설명은 안 되더라도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쓴 거죠. 예를 들자면 목구성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서술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다 그 양반들이 쓰는 용어들이고 엇붙임에 관한 용어들도 뭐 완자거리니 잉해거리니 뭐 밀붙임이니 단계붙임이니 그런 것들은 다 거기서 제가 그분들과 맨날 만나서 놀고 얘기하고 뭐 그런 속에서 익힌 거죠. 아. MBC에서 진호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 PD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판소리 그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게 됐어요. 뭐 소리꾼은 다 만났다고 하면 됩니다. 김소희, 뭐 강도근, 뭐 또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만나고 그 판소리 유적지들은 다 가봤죠. 명창들 살던데 뭐 이동백 집이나 김창룡이 집이나 정정렬 집 뭐 보고 거기 있는 노인들한테 이제 증언도 듣고 지금은 익산시가 됐지만 그때는 익산군이었습니다. 망성면 내촌이라고 하는 걸 갔어요. 그게 이제 정정렬이 살던 곳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어떤 노인분을 하나 만났는데 그 분한테 물었어요. 정정렬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 안다고 그때 참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명창이라고 유명했지요. 막 그래.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럼 그 동생이 예, 북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정중렬이라고 있는데 아, 둘이 형제간에 다니면서 참 북치고 소리하고 참 이름 날리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정이 어디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아 여기 살았다고 그 논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일러주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중렬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양반이 뭐 잘못 기억하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정정렬의 호적이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망성면 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정정렬이 없어요. 정정렬은 없고 정명섭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 동생은 정중렬이라고 있더라고. 이게 저 거꾸로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정정렬은 예명이고 호적에 있는 이름은 정명섭이에요. 그런데 정원섭은 예명이 정원섭이고 호적 이름은 정중렬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대나 뭐 이렇게 맞춰보니까 맞아요. 그게 형제간이 맞더라고. 그래서 살던 것도 주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노인 양반이 가르쳐준 곳이 딱 맞아. 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명창 정정렬과 명고수 정원섭의 그 뭐 본적지에 관하여라고 하는 논문으로 작년에 냈죠. 그러니까 그때 91년에 다니면서 물어봤던 내용들이 굉장히 정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아, 정렬의 동생이 정중렬이라고 있는데 북을 잘 쳤다. 그건 나 안 믿었어요. 정원섭으로만 나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예, 뭐 그러자고 단박에 그러더라고. 이 양반 참 독특한 양반이야. 자기가 흥보가만 잘하는 줄 아는데 수은가도 잘한다는 거야. 더 잘한데 수은가를. 그럼 구우씨랑 같이 합시다. 그랬어. 그래서 흥보가를 이제 녹음을 쭉 하는데 갑자기 오늘 수은가까지 한꺼번에 다 하자는 거야. 아, 왜 그러시냐고. 좀 자고 내일 하자고. 나도 좀 쉬었다고 하게. 그랬더니 아, 지금 집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기원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가 녹음을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반절은 뒤에 이제 아, 내일 하자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다음날 해서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 양반은 어디 외지에 가서 못 있어요. 어디 가면은 금방 남원으로 가야 돼 자기 집으로. 그래서 한번 또 언젠가 한번은 판소리 학회가 대구에서 있었는데 강동훈 선생 소리를 듣고 싶다고 나한테 강동훈 선생 모시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간다고 가자 그러니까 그러자고 돈은 얼마나 들 거야 관심도 없어 그 양반 봐. 그래서 이제 가서 저녁에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이랑 잡아놓고 주무시고 가시라고. 아니 나 자기는 지금 간다는 거야. 아니 왜 그러시냐고. 여기 호텔에서 주무시고 가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지금 가면 버스도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 받은 돈 택시값으로 다 날라간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촌스러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원에 그냥 백해가지고 그 소리를 하고 있어서 남원에 판소리를 이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남원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소리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서울로 올라가지 국립자극단 같은 데 들어가면은 다 그 명성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다 월급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분량 그렇게 하고 그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막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하고 실제로 많이 사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했다는 얘기를 아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영국의 뭐 음악 잡지에 무슨 뭐 그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보고 그 사람들이 판소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소리축제 때 왔어요. 글도 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그것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이해를 하고 했다. 아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내용을 알겠냐? 알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뭐 적벽가에 뭐 군사소름 타령 이런 거 이렇게 부를 때는 진짜 눈물이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그렇지. 세 사람이 5년 걸려서 죽으라고 했죠. 아 뭐 여기 뭐 어깨 뭐 팔꿈치 뭐 손가락 막 다 병들고 수술도 두 군데 하고 그랬죠. 제 연구 활동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대로 된 판소리 평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리꾼들 많이 접촉해서 그 용어들에 이제 접촉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그게 이제 박동진 논이라든가 강도근 논 같은 것이죠. 그 전에는 소리꾼에 관해서 뭐라고 쓰면은 뻔해요. 뭐 언제 나가지고 누구한테 소리 배우고 뭐 소리 잘한다 못한다 되게 그런 거예요. 짧아요. 아니 이게 판소리 명창론이라는 게 이게 논문이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학위도 받고 해야 되지 않겠냐. 문학이 그렇잖아요. 작가론 가지고 다 학위 받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먼저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국악과에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학사학위도 받고 막 그러죠. 나는 처음에 개척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는지 모를 겁니다, 아마.

전망, 미래에 대한 전망, 이걸 제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전망. 그런데 순양제는 미래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소위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 해방을 이루어가지고 천민과 양반이 같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작품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잖아. 그건 우리나라 문학 작품 속에서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면 사회의 가장 큰 모순에 부딪혀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어떤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것이 실현된 세상까지도 보여주는 거야. 이런 작품은 없죠. 한국 문학에는 없어요. 춘향전을 지금도 왜 듣겠어요?

그 졸부, 천민인데 돈이 많아. 이거 다 아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갈등을 이제 다룬 거예요. 갈등을 뭐 끝에서 잘 해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결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현실 불가능한 방법으로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런 낭만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낭만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지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건 아니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졸부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되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뭐 때문에 있겠습니까? 그것이잖아요. 다르고 있어요. 지금도 유효하다.

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시인입니다. 시인 최동현 그럼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시인인 줄 잘 몰라. 나 문학상도 받고 그런 사람인데 판소리를 연구하면서 이제 글 쓸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를 많이 못 썼죠. 그러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시를 그래도 이제 틈틈이 좀씩 써가지고 정년하기 전에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시집을 한 건 냈죠. 덕분에 이제 뭐 문학상도 받고 그렇죠.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얘는 다 이런 놈이여. 야는 그러더라고. 내가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거기서 무슨 뭐 크게 업적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를 쓰고 싶어서 시인도 써서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은 그래도 좋다고 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연구해서 이거 판소리 연구도 했고 그림 좋아하니까 그림도 있고 미술평론도 한 적이 있고 뭐 그리고 뭐 직접 소리 배우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 좋잖아요. 어디에 하나 몰두해서 산다는 걸 얼마나 행복한데 남들은 몰두를 못 해가지고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도다가 곤란해지지. 제가 뭐 별로 큰 업적을 남긴 건 아니고 그래도 뭐 한평생 살면서 그냥 놀고 지내지는 않았구나 그런 정도는 하죠. 건강하게 가족들이랑 별일 없이 잘 지내면 그것으로 만족하죠. 죽을 때 편히 죽고.

나의 선택이나 과거 행동에 자주 후회하는 편이신가요? 후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기회를 놓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아 후회하는 모습은 우리 주위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만 먹어놓고 뒤늦게 후회하는 건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요. 후회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나 유감이 들 때 발생하는 감정이지만 그 자체로는 현재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실현될 수 없고 행동해야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막과 늑골을 수련하여 복부 단련에 좋은 우디아나 반다입니다. 양손은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복부의 앞쪽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여 가능한 한 깊게 호흡을 내쉽니다. 이때 가슴도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 다음 늑골을 들어 올려 가짜 들숨을 마시는 식으로 공기가 폐에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꿈치를 밀면서 머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 세워주고 팔은 45도, 허리를 세워준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복부에 힘을 줍니다. 호흡은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다리 내려놓고 손 내려놓고 다음 동작 이어가겠습니다.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 세운 상태 유지, 팔을 45도로 뻗어줍니다. 혹시 가능한 하나, 둘, 셋. 손 바닥 짚고 다리 내려놓고 정수리 밀어내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팔 옆으로,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시선 또 정면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왼쪽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때 시선은 나의 오른손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쉬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 호흡 두 번. 하나, 둘. 좋습니다. 마시면서 정면, 시선 또 정면 바라보면서 유지하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하나, 둘. 자, 이번에 왼쪽으로 45도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손을 골반 옆에다가 세워놓고 다리를 펴 올립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바닥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몸속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복부에 자극을 줘 군사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복부 안쪽 장기 기능을 활성화해 면역 기능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매일 꾸준히 따라해 보세요. 두 다리를 쭉핀 상태에서 등을 들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하나, 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밀면서 아랫배에 힘을 꽉 줘봅니다. 하나, 둘, 45도로 들어올리면서 호흡 유지해 봅니다. 하나, 둘, 두 다리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꽉 조여주면서 조금 떠들어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위까지 끌어오면서 하나, 둘입니다. 조금만 힘내준다. 하나, 둘,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다리 양옆으로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복부에 강한 자극이 가는 만큼 복부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 안쪽에 있는 위와 장에도 영향을 줘 위장장애 완화와 가스 배출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집에서 수시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 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아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0: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온금까지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첫 곡으로 수령음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생황과 단소, 우리 악기 중에서도 연주할 때참잘 어우러지는 두 악기다라고 일구다 현대인들에게 친근하게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결 밴드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사랑꾼 처녀의 얘기를 담은 재밌는 노래 뒷산타려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예결 밴드의 예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아유, 평소 목소리

0: 자, 송영재 씨 이렇게 해서 여섯이서 서도민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와 편곡하고 결합해서 연주하고 있는 퓨전 국악 팀이고요. 조금 더 대중분들께 쉽고 재미있는 국악을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예결 밴드의 가장 큰 특징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도민요, 서도 소리를 바탕으로
0: 네.
1: 한다는 점인데 그 서도 소리에 어떤 특징을 주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0: 서도 식임새가 아무래도 밀어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밀어서 깊게 이렇게 떠는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들을 최대한 많이 살려서 네, 하고 있습니다.
1: 그 지금 한번 다시 한번 해봐주시겠어요? 어떻게 밀어서 떤다고요?
0: 만약에 몽금보 타령을 제가
1: 네.
0: 살짝 들려드리면 장산관마 이렇게 깊게 밀어서 떠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손으로 목소리 컨트롤 하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0: 손으로
1: 눌러가면서.
0: 약간
1: 예. 아, 그런 거를 또 살려서 하시는군요.
0: 지휘하면서. 네.
1: 그, 이제 예전부터 서도 민요를 오랫동안 하셨고,
0: 네.
1: 서도 소리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좀 애착이 남달라 보이세요.

0: 대중화가 되는 거를 꿈꿔왔기 때문에 표준 국악으로 좀 더 서도 민요를 좀 더 가까이서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네 표준 국악을 택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신 거네요.
0: 네.
1: 그래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럼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습니까?
0: 네, 다음 들려드릴 거군요. 느리게 타령인데요. 서도민요의 느리게 타령은 엿가락을 늘리다, 사랑을 늘리다 이렇게 늘리다의 표현으로 썼으면 저희 예결밴드의 느리게 타령은 느린 느릿할 때 그 느리게로 해석을 해서 표현해봤고요. 현대인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곡으로 만들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예결밴드의 느리게 타령 함께 만나보시죠.

성소리 120 증군원 기장구산을 지켜 청룡 사후하라. 그때 공명은 기풍감 이르러리 하고 도속과 병마야 남병산 올라가 지세를 살피더니 동남방 붉은 흙을 군사로 지옥나야 삼칭단을 또 빗산에 방어는 이신사장이요 매일 칭구삼 저 합판이 부처기로다 하길치기 말수각색기를 읽어졌다 동방칠면청기에는 교룡하고 부르다 포창용지응하야 동방청기를 세우고 북방칠면 웃기에는 해유복색연여주로다 자연무지세에 하야 북방 어깨를 세우고 서방칠면 백기에는 남구치계 오군이라 그 배우구치위하야 서방 백기를 세우고 남방칠면 옹기에는 한양양만 옥사진이라 성주자기상하야 남방 홍기를 세우고 칠칭 종류의 황행대기를 세워 쓰레하던 악성을 말괴 욕심 사괴를 안고 8.15를 매립하여 한가운

당일식 용사인 하기는 족발관대하고 검은낙 도봉이와 박대주의 방군을 비구준 자의 비리나야 조집 장관하고 관첩사의 용다이보 이표 풍세고 전우의 비진제 실성원대 24인원 각각 증의보검 대극창창 황무비굴과 주변 조득을 가져 환호 사면하라. 자세히 공명은 목욕지갱적이여 천주단발 해년뱅호 선성일들어서 노숙의 손을 잡고 여보 자경지에 사경은 진중에 내려가 공군의 조병함을 도대

반반가라오 자룡손길 잡고 현주가녕 허없이녕 세장 군졸이 다 무사하고 예도리 급배배 올라 일편폭은 손봉하여 날고 도용

0: 적벽대전을 앞둔 공명이 동남풍을 비는 대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김일구 명창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판소리 적벽가의 한 대목을 들려주셨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박봉술제 적벽가를 하시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그 선조들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1: 젊은 친구들은 말로만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들어서도 알고 있지만은 그 동편제, 서편제가 과연 뭐가 어떻게 해서 다르느냐 가사가 네. 조금

0: 입니다. 이제
1: 네네.
0: 작고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저를 평을 할때 기밀을 군은 아쟁을 할때꼭 말을 한것 같이 확실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그 판소리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연주가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판치요. 그래서 판소리를 하는 사람은 판소리와 연극을 하는 사람은 악기 하나 정도는 꼭 알아야 음괴가 빨라진다. 예. 그래서 무용한 사람도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줄을 알아야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전달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 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여러 악기를 하시면서 뭔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굉장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창극도 만드셨고, 그게 인기가 굉장하셨다면서요?
0: 예, 저희 제처하고 저하고 국립창극단에 있을 적에
1: 네네.
0: 그 부부간의 주인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 국립창극단은 부부간에 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의의 투기라고 그럴까요?
1: 네네.
0: 시기라 그럴까요?
1: 있을 수 있죠.
0: 예,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야 여기 우리 둘이 오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나가자. 그래서 이제 사표를 쓰고 나와서 제가 뺑파된 대본을 써서 공연을 이제 어디서 저 이제 종로에 그 세실
1: 오,
0: 극장이라고
1: 예.
0: 거기에 그 영국 대사관이 있는 데시죠. 그때 당시에 옆에 그 별관에 아가씨와 건달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1: 네.
0: 그 아가씨와 건달과 우리 뺑파주는 거 같이 붙었었어요. 하루에 4회, 5회를 했어요, 공연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뺑파전을 할때 관객이 한 20명? 국악놀이 얼마나 재밌겠냐. 맨날 늘어 터지고 그런 거. 그러더니 오늘 20명이 내일 60명, 내일 60명이 120명이 자꾸 늘어서 아가씨와 건달 쪽으로는 안 가버리고 이 뺑파전을 3개월을 했어요.
1: 3개월이나요?
0: 예.
1: 관객이 얼마나 들었나요, 그러면?
0: 아, 그러니까 그 연기자는 무대에서고 관객은 객석에서 봐야 되는데 원체 관객이 많으니까 무대로 올라와 버려
1: 아,
0: 가지고
1: 정말로?
0: 네, 이 가운데서만 그걸 했었어요.
1: 그럼 무대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뺑 둘러 있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아, 국악계에서의 반응도 뜨겁겠는데요? 야,
0: 아이고,
1: 우리도 해보자, 뭐 이런 사람도
0: 그건
1: 많았을 것 같고.
0: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악은 전통이다.

0: 자기를 보고 우뚝 서 있으니까 네. 장비가 쫓아온 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네네네. 쫓아온 줄 알고 장승을 잡아 죽이라고 군사한테 이제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승이 조조가 약간 좌우
1: 그때 조조가 적벽에서 패망을 하고 화룡도로 도망을 갈지 이때 인마 기진호여 노래날에 산고수첩 험한 일로 잠모이며 엉클어진 책잎을 허첨허첨 금쳐잡고 우유 끌끌혈을 자며 촉도 지나니 흠탄을 이어도 토할 손가 허저장윤서 황등은 뒤를 살피방하고 증오기가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평생 소학지심 운주절성

0: 주색 보면 한사오고
1: 어?
0: 임전하면 꾀병선이 삼부 역사 간 꼬득 꼬백만 군사가 물사허니 묘사가 허사되어 장수 또한 공수로다 이렇다시 우루

척벽 아래여 장수 또한 공수로다. 이렇다시 우르르니 천별장도 울고 간다. 방망의 손은 교사로 척벽은 또행이로 우설의 상한기를 고치라고만 호령의 지친 군사가 누웠을까. 천복병은 살아오나 후복병이 다시 난지 이를 뛰려서 당하더란 마을이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울어준다. 한 곳을 당도하니 초헌 산곡 아득한데 두세 번 머무러 나고 배줄령소라야. 한 곳을 당도하니 소리 없이 키 큰 장수 노목을 질시하고 최수염 점잖으니 엄연히 서 있거나 초조 보고 대경 질세가 아이고야 말하지오가 저 아니 저 나를 보고 우뚝 섰는 저 장수가 누군가 좀 살펴봐라.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 같다. 그 장승이요 장승이라니 쟁빈이 한 일가냐. 정욱이 여짜오대 화룡도 이수 표시한 장승이온디 그다지 놀래시니까 조조 화를 내어 허허 그 요망한 장승놈이 영웅 나를 속이는구나. 그 장승놈 잡아들여 군법으로 시행하라. 예. 좌우 군사 소리치고 장승 잡아들일 적에 조조가 마상에서 잠깐 이렇게 조는디 비몽 사몽 간에 목신이 조조에게 현몽을 얻는가 보더라. 천지 만물 삼견할 적에 한색 초목이 먼저나 인왕시 실롱시 구모위도를 허였고 흔원시 작 죽어 이제 불통을 얻고 석사도 홍보원고지 헌금 복판이 되야

채를 안장하고 신반 실당 어울 적에 율목은 신주대야 사시당 천기고지래 만반 진로 설레우고 분향은 향 폭초근이 그도 중기 어떠면 목물 팔자가 다주되 이내일신 군공아에게 환양난이 몇해 연고 궁궐 동량 못될진데 차라리 다 버리고 대관이나 말했더니 무지한 어떤 놈이 가지에 찢어 방청말과 동동이 끊었네요. 마판 구시 작도판 개밥통 뒷간깔에 소육대로 다한 후에 남은 것은 목수를 지켜 어느 흠귀 얼굴이니 방울로운 다박수염 주목호 주토칠 팔자금넌 사무풍대 장승이라고 이름지어 행인원 다박수염 주목호 주토칠 팔자금넌 사무풍대 장승이라고 이름지어 행인거래 대로 상에 금병이 세워두니 입이 있은지 말을 하며 팔이 있어 걸어갈까 유해불문 유목불연 불행연기 웬일이요 분간 방송하옵기를 천만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의 무대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사위입니다. 바이올린과 타악기로 구성된 팀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유럽이나 미국을 무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사위는 동서양 악기의 어울림을 통해서 이 시대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춤사위처럼 입체적인 음악을 선보이고 싶다는 사위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Into the Rain입니다.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기우제에서 모티브를 따온 곡이라고 하는데요. 자, 4위의 Into the Rain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사위의 타악 연주자 김지혜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위의 바이올리니스트 시타 최혜입니다.
0: 네, 저희 그룹은 장구와 꽹과리 같은 전통 타악기와 바이올린이 함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 음악에 어울림을 즐겨보실

0: 여기 황혼의 나이에 농부에 도전하는 이가 있습니다.
1: 제일 바쁜 날이 4월달.
2: 왜 열심히 부지런히 다 해놔야 1년 쓰지.
3: 와. 갑자기 밥.
1: 빨리 와. 우리 아저씨는 설레발이.
3: 요란.
1: 아이고 죽겠어.
0: 농사에 열정적인 아내와 달리 남편의 관심사는 취미인 국화 문제뿐인데요.
4: 진짜 재밌어요. 너무 모던한 걸 또 하잖아.
1: 밥 드세요. 빨리 우체국들이 점심시간 있고 나는 학교 가야 하고. 테프 안 붙였어요?
5: 예.
1: 예, 감사합니다. 바쁜 게 그냥 갈게요.
0: 늦게 시작한 농사일이지만 제대로

0: 한창 쑥철인 요즘은 거의 매일 쑥떡을 만드는데요. 맛있는 떡을 만들려고 직접 쑥농사까지 짓고 있는 명숙 씨. 유기농 쑥이 들어간 떡은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1: 색깔 예쁘죠?
2: 색깔 예쁘게 잘 나왔죠. 다 털어 나오네.
1: 이게 밥알찰 떡.
0: 보통 떡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만드는데요. 일찌감치 떡을 가지러 오겠다는 단골 때문에 새벽부터 작업을 서두르는 겁니다.
1: 이제 떡 하는디?
3: 이제요?
1: 이제 하였어.
3: 밥 밖으로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거 포장해야지.
3: 이렇게요?
1: 아니요, 그건 절편이라 그렇게 없고 야는 야는 굳어야 해. 이렇게 생겨서 떡 포장 못해요. 이게 해수기라 색깔이 고차. 포장하고 내부로 싸드릴게요. 이제 잘 쳤다.

0: 계약은 그렇게 못 자를 거예요.
1: 못 자라요?
2: 단골 손님도 뭐라도 돕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1: 저는 막 쫓아가서 그러는데.
0: 쫓아가서 붙어. 그냥 이제 놔두셔. 쟤는 어때, 그냥.
1: 아, 힘드네.
0: 네?
1: 힘들어요.
0: 아니야, 뭐 나 하면 더 군다나.
2: 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속력을 내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명숙 씨의 남편이 보이질 않네요.
0: 와서 기다리시냐, 고생하셨네.
1: 예. 잘 먹으세요.
0: 예.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가세요.
2: 명숙 씨의 남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3: 그냥 떠미네.
4: 이리와라, 이리와.
5: 그 다음에 전부 토종사. 토끼는 취미로 한 마리씩 키우려고 한 것이 두 마리를 갖다가 아 지금 30마리가 넘어요. 그냥 금방 불어나는구만.
2: 닭장과 토끼장은 명숙 씨 남편 병선 씨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사라졌다 하면 이곳에 와 있다네요.
5: 이쁘지요? 뭐 냠냠냠냠냠냠냠. 반려? 반려동물이지. 반려동물인데 우리 집에다 놓고 키울 수는 없잖아요. 토끼를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풀떼도 다 먹이고 사료 사다 먹이고 키우는 거예요.
0: 숯고래 하나 갖고 가서 지켜야지.
2: 숙밭까지는 걸어서 10여 분 거리로 가까운데요. 떡을 만드는 것 외에 쑥 재배와 벼농사를 하고 있는 명숙 씨네 부부. 일만 하는 귀농 생활은 피하고 싶어 농사 규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신 수익을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닭과 토끼를 키우는 곳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자투리 땅에 쑥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5: 눈이 닭을 내놓으면 닭이 봐봐요. 가상을 싹 뜯어먹잖아. 먹고 잡혀서 이거 뭘 내놓고.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0: 그냥 싹싹 비는데 다듬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열심히 부지런히 해갖고 이달 한 달 이거 다 해놔야 1년 쓰지. 그래야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따듬어. 이렇게 하면서 풀도 골라내고 쉽게 쉽게 비면 그만큼 따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리고 여기서 하면 눈이 밝아서 좋은데 집에 가서는 돋보기 쓰고 해야 돼.
5: 이게 무방한 것이오. 딱 최종 것이오.
2: 사실 귀농보다는 유유자적한 삶을 꾸리는 귀촌을 원했던 남편.
5: 나는 허리 아프지.
0: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아프지.

0: 허리 없는 사람 있잖아.
1: 허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0: 있잖아, 이명숙이.
1: 이명숙이가 왜 허리가 없어?
2: 뭐, 없는 줄 알았는데.
1: 한 달만 하면 돼야.
0: 오돌가스 당해.
3: 늘 투덜거리긴 해도 명숙 씨 말이라면 들어주는 남편. 그렇게 부부가 함께 농사일을 한 지도 벌써 8년이 되어갑니다. 오전 내에 수확한 쑥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병선 씨.
0: 좀 많이 뜯었거든. 할로야 도와주는 거지.
3: 수확한 쑥의 1차 손질은 이웃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쑥이는 뭐요?
0: 깨끗이 아니야. 이건 내 버릴 때.
1: 알았어.
0: 욕보셔.
1: 쑥이는 뭘 욕보아.
0: 많이 수고하셔.
1: 뭘 욕보하고 앉아서 하는디. 그러냐?
0: 고생하셨어.
3: 도와주는 이웃들 덕분에 농사일이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그 시각 명숙 씨는 쑥을 손질하느라 분주한데요. 짬이 날 때마다 미리 해둬야 일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1: 밥을 또 바꿀게요.
4: 어? 아이고, 발랐네. 무슨 왜 그런 거예요?
1: 하우스에 밴딩기에 펴서 쓰려다가.
3: 귀농 첫 해에 벌어진 사고로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1: 근데 나는 농사가 좋기는 좋더라고. 하고 내가 대장, 애초에 내가 대장팔자인가?
3: 익산에서 남편과 함께 27년간 가구점을 운영했던 명숙 씨. 평범한 일상을 살던 어느 날 남편이 클라이밍을 하던 도중 크게 다치게 됐습니다. 혼자서 가게 운영도 어려운 상황. 고민 끝에 남편의 고향이자 처음 살림을 꾸렸던 김제로 돌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자 싶었는데요. 텃밭을 가꾸고 작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농사에 관심이 생긴 명숙 씨. 특히 농산물 가공에 주목하면서 떡을 만들게 됐고 좋은 떡을 위해서 직접 쑥 농사까지 짓는 열혈 농부입니다. 쑥이 나는 철에는 일이 평소보다 배는 많은데요.
1: 아이고, 누인네 다듬어 준 거 생각해서 아까 걸리지 않게 잘 해야지.
3: 수확하는 것보다는 뒷손질에 품이 더 많이 듭니다.
1: 이거 식도 하는 것은 안 도와줘. 쪼그리고 앉아서 죽어도 못 얻네.
3: 힘쓰는 일만 하고는 일터를 떠나버린 남편. 뭘 하시는 걸까요?
0: 나중에 바람 볼 게임이 걷기니까 바람 보면 다 연기한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작은 것은 내가 놓고 나왔었거든.
1: 아이고, 딱 여덟 번만 씻고 이제 삶아서 씻어야지.
5: 쑥 손질할 때는 더 늦을 때도 많아요. 밤에도 다듬고 해야 하니까.
3: 떡 재료로 쑥을 쓰려면 흙이나 불순물이 없도록 여러 번 씻고 다시 한번 뜨거운 물에 데치듯이 삶아둬야 합니다. 손질부터 삶기까지 그야말로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요.
5: 나는 5kg씩 냉동 보관했다가 사겨졌어요. 쑥 안 나올 때는 손님들이 떡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없으면. 그러니까 사계절로 쓰기 위해서 냉동실에 꼭씩 비치해 두는 거죠. 바빠요. 그래서 제일 바쁜 날이 4월달.
3: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부산한 명숙 씨, 어디에 가는 걸까요?

0: 안 따뜻했구만. 말리고 있구만.
1: 무슨 일이야?
0: 응? 정신 없지? 왜?
1: 아이고, 말리라고선 피를 맞어.
0: 정신 없어? 벌이야. 아이고, 태순이 엄마 안 믿고 없었으면 어쩔랑가 모르겠어.
1: 신랑에 신 사람 다 있어.
0: 응?
1: 한 사람 다 있어.
0: 아이고, 태순이 엄마.

0: 싶어.
1: 주문 들어온 떡은 소포장까지 해서 택배로 보내는데요.
0: 빨리 나와.
2: 왜 이렇게 바쁘셔요?
0: 바쁘세요? 빨리 우체국들이 점심시간 있고 나는 학교 가야 하고.
1: 일주일에 세 번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명숙 씨. 농사일은 물론 가공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싶어 5년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은 더욱 바쁩니다. 다행히 점심시간 전에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0: 잠깐만요. 간 적이 있어요. 여수.
1: 워낙 자주 이용하다 보니 서로를 잘 아는 사이. 급할 때는 도와주기도 합니다.
0: 테프 안 붙였어요?
3: 예, 처리해.
0: 예, 감사합니다. 바쁘게 그냥 갈게요.
1: 드디어 모든 일 완료. 학교로 서둘러 출발하는데요.
0: 신나요, 진짜. 학교를 갔다 오는 게 그게 나의 낙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은? 일하다 나의 숨통? 숨을 쉴 수 있어요.

0: 오늘 우리 가공 과정 현장 연합 첫인데 가공 시설이나 그 현황을 좀 공부하고 일정 잘 맞춰서 오기를 기대합니다.
1: 네. 입맛이 착착 당겨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2: 맛있어요.
3: 내가 농사진 거. 내가 원래 맛있게 하잖아.
4: 수업은 강의와 실습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숙 씨가 관심 있는 가공 시설에 견학을 가는 날입니다.
5: 남자도
1: 완전히 남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6: 수고해요. 같이 합시다. 하나, 둘, 셋.

0: 이 안에 얘가 뭐예요? 돼지?
1: 가공식품 제조에 필요한 도구들도 대여 가능한데요. 직접 사용해보고 조작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2: 디자인도
3: 저희가 도와주죠. 디자인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법적 표기사항이에요. 알레르기 유발인지 그 다음에 소비자 뭐 1577 뭐 이러고 뭐 이거는 소비자는 고객에 대응해서 방을 짓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이냐 아니냐 표기 용기가 뭐고 어떤 내용이라고 알려야 될 법적으로 기본 정보가 표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1: 평소 식품 가공에 관심이 컸던 명숙 씨. 가공 시설과 제품에 꼭 있어야 하는 디자인까지 다양하게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네, 가세요.
4: 예. 네.
5: 젊은 양반들 일하보시오.
6: 쪽으로 오세요, 쪽으로.
5: 네, 그냥 그쪽 해야 돼.
6: 그걸 그리고 앉아.
5: 앉아.
6: 이러면 둘이들이야. 여러분 또 하나 있어.
5: 또 하나 있어?
7: 안녕하세요. 신혜지로 왔습니다.
8: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꼭 가라고 막 누가 할 거.
1: 현장 학습의 마지막 코스는 명숙 씨네 집입니다. 돌아가며 모임을 하는데 이번이 명숙 씨 차례. 동기들과 함께 두부 만드는 걸 해볼 참입니다.
9: 보는 걸로 힐링되네.
5: 나 두 개 되고 그래. 두 개.
9: 있어.
10: 아니야, 잠깐만요.
3: 알잖아.
10: 아니 해보고 느껴요. 저서 보고.
1: 현장 학습의 연장선상이자 동기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9: 아니 저 명숙이 언니 보고 그러라고 그래. 명숙이 언니 보고.
3: 언니.
10: 얘가 너무 넘치면 얘가 끓으면서 다 넘어요. 다 넘는데.
9: 옆에다가 찬물 떠다 놓고.
10: 아니 찬물이 아니고 갖고 있어보세요. 간수 아니고.
9: 오 재밌어.
5: 간수 넣으려고?
10: 아니요. 이따 기름 넣을 거예요.
5: 아니 여기 넘으면 물 살짝.
10: 아니 물 넣는 게 아니고 기름 넣어요.
5: 기름을 넣어?
10: 기름.
5: 아

0: 콩국이 몽글몽글 응어리가 지면 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수분이 빠지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들기름이 들어가 더욱 고소한 명숙씨표 손두부. 와, 숙씨표 손두부. 와, 그 맛이 궁금합니다.
1: 아, 따뜻해요.
2: 그죠? 네. 드셔보세요.
3: 맛있어요.
4: 고등어 녹차 먹인 삼겹살 굽힌다.
1: 동네 개들 지금 난리
0: 났어. 잔치에 빠지지 않는 홍어와 삼겹살까지 부짐하게 한 상 차려졌습니다.
5: 물개.
2: 맛있어요.
4: 어디가 제일 이뻐?
5: 이거 안타깝네요.
2: 고맙습니다. 우리 신랑 갖다 아주 내가 챙겨줘야지.
6: 겁나게 맛있어요.
2: 갑자기 맛있어요.
7: 고기하고 싸먹자.
4: 야.
8: 다음 달에도 우리 이런 자리 마련 거 멋지게 1년 동안 다닙시다. 화이팅!
2: 화이팅!
0: 공부하며 친구들도 새롭게 만나는 지금의 생활. 귀농으로 얻은 큰 즐거움입니다.

0: 입장을 해서 망을 내가 딱 때려놨는데.
1: 저리 가봐. 나가?
2: 나가.
3: 올해부터는 여기에 벼 대신에 콩을 심으려고 물을 빼는 건데요. 그걸로 떡 만드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침 일찍 논 정리를 마치고 찾아간 곳은 군산. 오일장이 큰 규모로 서는 대야시장입니다.
4: 주룩도 나왔다.
3: 다양한 봄나물부터 싱싱한 생선과 약초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데요. 하지만 명숙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떡입니다.
0: 이게 지금 콩떡이 6개 5천 원이네.
4: 여기서 하나 사봐.
5: 여기 깨소 한 편. 여기서 이제
1: 쑥으로 못 들었어요.
5: 팥 들죠, 팥.
3: 쑥으로 만든 떡을 집어주는데요. 시장에 와서도 명숙 씨 눈엔 떡만 보이는가 보네요.
4: 잘했다.
1: 하세요.
4: 흑개떡. 여기 떡집이잖아. 여기서 하신 거예요?
1: 여기서
4: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6개 5천 원씩 샀나? 여기는 쑥을 어디서 쓰셔요?
1: 농사하셔요?
4: 네.
1: 개떡 닦아, 이거 닦아.
3: 사실 오늘 장에는 시장 조사차 나온 건데요.
4: 많이 파세요. 네.
1: 쑥 농사 안 지면 쑥떡을 못 온다고. 쑥이 비싸니까.
4: 비싼 것까지.
3: 떡을 다 본 뒤에 반찬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4: 여기도 나왔다.
6: 네, 명예.
4: 일주일에 얼마예요?
7: 28,000원 주세요. 개시하게.
8: 나같이 할 줄 알면 간장물만 끓여 부어 놓으시면 돼요.
9: 이 강원도 게 제일 좋아요. 흥청가잖아요. 하나 개시하셔. 이거 3만 원씩 받아야 돼. 28,000원 주시라고.
4: 장사 잘하시네.
10: 자, 양파 어디냐?
11: 양파. 겨울 잘 드릴게요.
4: 양파.
11: 건강하세요.
4: 예.
11: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4: 네, 맛보고 가세요. 내가 맛보고
11: 가래. 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우리는 아무것도 못이요.
1: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라면만 끓여 먹어요.
2: 안 끓일 줄 알면 됐어. 거기다 떡도 넣어서 해먹고, 거기다 누룽지도 넣어서 해먹고, 밥도 넣어서 해먹으면 돼.
1: 그래. 요즘에는 밥만 주는 것도 고마워. 아침에도 그래. 밥만 주는 것도 고맙대.
3: 일하는데 노동료가 빠지지 않듯이

0: 정도로 실력이 좋습니다.
1: 형님은 특별반으로 해갖고 지금 내려고 하는 거잖아. 형님은 이제 모양목으로 해갖고 거시기를 오고 나무 버드나무 형도 오고 어느 정도 키워갖고 이놈 자체를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샤크니 이게 다섯 개 올린 게 오간작이야. 색깔별로 다 틀려요. 색깔별로, 꽃 색깔별로.
0: 이렇게 봐서는 평범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재입니다. 병선 씨가 귀농 후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2: 뭐 그렇게 끊어? 그냥 형님만 따 그리고 형님만 따.
1: 못 끊어야지.
2: 에 이렇게 몰라와.
1: 됐어. 1번, 2번, 3번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이 잔가지도 또 다 만들어야 해.
3: 이거 만지고 있으면 시간 잘 가고 소유 있고 참 좋아. 잡념 높이고 딱 그냥 아주.
0: 언젠가는 분재용 국화꽃을 전문으로 키우는 농부가 되는 것, 병선 씨의 꿈입니다. 다음 날.
4: 하든 못할 망정 떡이라도 해서 보내줘야지. 그래도 형제 가는 게 해줘야지. 떡집 하면서 언니 생일날 떡도 안 해서 보내면 좀 그렇지 않냐? 어? 언니 셋, 오빠 하나. 구남매 지금 다 살아있어. 아무도 먼저 간 사람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행복한 집이지.
0: 떡을 만드는 일을 한 후 형제들 생일이면 떡을 선물한다는 명숙 씨. 언니를 위해서는 깨떡을 만드는데요. 직접 농사지은 쌀과 깨로 만든 진심이 담긴 깨떡입니다.
4: 나는 떡이 두꺼우면 맛이 없어서 얇게 찌어야 해.
0: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는 깨떡은 두께가 생명. 쌀가

0: 여준아 가자. 우리 달걀 주스러 가자. 달걀 주워 나 달걀 프라이 해줄게. 저 닭 쫓아온다. 먹이 줄 줄 알고.
1: 닭이 뭔데?
0: 쌀. 자. 고고고고고고고.
2: 야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아마 이리 와 이리 와.
0: 아 이제 들어가. 달걀 주스 여기 여기다 담고 와.
2: 여기다 담아.
3: 너는 진짜 크네.
2: 응. 그 쌍알.
0: 많아? 달걀?
3: 큰 묻었네.
2: 이렇게 아마 깔 먹었어. 살짝 나.
3: 똥 묻었네.
2: 아, 살짝 묻었네.
0: 그렇게 그러면 깨지잖아.
2: 던진 게.
0: 자, 가자.
4: 손자가 오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들르는 코스가 닭과 토끼장인데요.
0: 이해진아, 토끼 새끼 바글바글하다.
2: 가자, 와 도망가게. 그냥 좋아. 뭐지? 잘 먹지?
3: 이거 일일이면 다 먹어요?
2: 일단 오후에 오면 다 먹어.
4: 닭과 토끼를 좋아하는 손자 때문에 병선 씨가 더욱 신경을 쓰는 겁니다.
2: 와와와와.
3: 이게 토끼라고?
2: 토끼지 그 뭐. 이게 토끼 새끼야. 네 한번 잡아봐. 잡아 잡아. 잘 잡아. 떨어뜨리면 안 돼.
3: 이게 눈 감고 있는데 왜?
2: 그러지 아직 눈 안 떴어. 야 15일 돼야 눈 떠.
3: 아니, 15일도 안 됐어요?
2: 오 이게 열흘도 안 됐어. 열흘. 새끼 난지. 가자. 애미한테 가자. 이리 줘. 이제 이리 줘.
3: 옳지. 옳지.
0: 아니 우리가 먹으려고. 우리가 먹으려고 할머니가 키웠어.
4: 한바탕 농장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 명숙 씨는 서둘러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2: 아, 가져온 게.
5: 아, 저 방법 몰라요, 저도. 그냥
2: 콩

0: 우리 혜진이는 계란 후라이만 먹으면 끝이야.
1: 내가 아까 주워온 달걀.
0: 큰거 장난.
1: 먹고 싶다.
2: 예진이는 소고기보다 계란 후라이를 더 좋아하지?
1: 네.
2: 소고기는 남겨도 계란 후라이는 안 남겨.
3: 봄나물부터 손자가 좋아하는 달걀 프라이에 직화 불고기까지 그야말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0: 먼저 줘, 우리 예진이 먹어.
1: 맛있게 식사하세요.
4: 나도 잘 먹겠습니다.
0: 잘 먹다.
1: 반숙이를 씻고 그 다음은 그냥 원반숙이죠.
5: 천천히 먹으시오. 눈 앞에서 먹어라.
3: 이야, 정말 맛있게 잘 먹네요.
5: 그 계란을 좋아해. 네. 할아버지가 닦이기 잘했네.
0: 이렇게 맛있어?
1: 계란 후라이는
0: 토스트보다 맛있어?
4: 고기도 맛있고 다 맛있네요. 김치도 맛있고.
0: 많이 먹어.
1: 밥 더 먹을 거야?
4: 없어?
1: 밥 조금 남았는데?
4: 일단 조금 더 먹을
5: 거야. 그럼 응. 나는 잘 안 들어가네.
3: 솜씨 좋은 명숙 씨 밥상.
0: 자야 장갑 여기 있어. 여기 기름도 이렇게 바르고 40g씩 했더니 좀 커. 30g.
1: 한 그램인데.
0: 30g.
5: 어, 많다.
0: 오, 맞췄어. 30g. 어이구 잘하네 우리 혜진이. 할머니가 왜 떡 만드는 줄 알아?
1: 왜요?
0: 엄마랑 키울 때는 할머니가 먹고 살기 힘들었어.

0: 할머니 손맛이 더 맛있다.
1: 그 할머니 손맛이 더 맛있어?
2: 맛있는 떡을 만들고 싶어 농사를 짓는다는 농부 명숙 씨.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행복을 귀농으로 찾았다는데요. 그 행복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랄게요.
1: 여보세요? 맛있지? 비싼 떡인 게.
3: 아이고, 나 뭐 버터가 매일이나 먹는다.
1: 아, 형제가 잘 만나서 먹고 했으면 재밌었으면 됐지 뭐.
3: 아, 재밌었어.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1: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상담소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0: 기분이 어땠어요?
2: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3: 울었어요? 오.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절을 올려.
3: 아이고.
2: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4: 가!
2: 기분이 어땠어요?
5: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4: 울었어요? 오.
6: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2: 오.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7: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김현철입니다. 기역자 모양의 16개 돌을 매달아서 청량하고 힘있는 소리를 내는 악기 편경. 예. 전통 궁중음악인 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국보급 악기인데요. 6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국악기들이 이 편경 소리에 맞춰서 조율하는 그런 기준음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에 맥이 끊겼던 이 편경을요, 정통 방식 그대로 또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재현해 전통음악의 기준음을 되찾아준 장인이 계십니다. 인생낭독인 두 번째 주인공,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편종편경 악기. 제가 왜 그렇게 여쭤냐면, 이 편경을 만드실 때, 예, 그리고 평소에

0: 그건 이렇게 손으로 손에다 문질러도 손이 뭐 흠도 안 가고 어디가 문지른 저기도 안 나요. 경도 그냥 이렇게 슬슬 그냥 해가지고는 그게 이제
1: 그러니까.
0: 예 그러니까 외적인 것도 그렇게 치밀하게 하면서 또 이제 반면에 손
1: 그러니까 그게 깎는 것도 깎는 거지만
0: 이제 악기니까
1: 악기에 예. 그게 깎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소리를 들으면서
0: 깎아야 되니까 이제
1: 혹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절대 음감이세요?
0: 근데 절대 음감은 내가 하도 올겐, 리드, 뭐 바이올린, 뭐 기타, 뭐 피아노 이런 거 조율을 오래 했기 때문에
1: 네, 그거
0: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1: 들었습니다.
0: 그때는 이제 튜닝 포크로 이렇게 땅 해가지고 이제 A4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저 옥타브 음으로 뭐 4도, 3도로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음은 이제 절대 음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한번 딱 들으면 머리에 딱 입력이 돼가지고 계속 작업하면서도 이렇게 딱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아 이게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거 알아요. 감각적으로 다 알게 됐어요.
1: 이제 평경이라는 악기가 이제 대략 어떻게 생긴 악기인 줄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 편경이라는 게왜 기준음이 됐던 거예요?
0: 모든 우리나라 지금 저 악이나 뭐 우리 향악이나 뭐 속악을 하는 게, 뭐 물론 현악기가 멜로디 이제를 조율을 해서 튜닝을 줄을 감아서 이제 튜닝을 조율을 하는데 그 악기가 자주 변음이 되죠. 이렇게 누르고 이제 농연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1: 또
0: 되면
1: 온도에
0: 예,
1: 따라서도
0: 또 그게 이제 그건 뭐 하다가도 뭐 바이올린도 하다가도 뭐 이렇게 튜닝하고
1: 튜닝이요.
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러고 또 관악기라고 한 지금 대금이나 피리 같은 것도 부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 힘이 또 들어가면
0: 예.
1: 또
0: 그러니까
1: 달라지고 튜닝.
0: 똑같은 한 악기를 이 A라는 악기를 가지고 전공자들이 불어도 10센트 이상 차이가 나요. 10센트까지도 그한 개를 가지고 해도.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이렇게 제켜도 그렇고 틀리고 이렇게 해도 낮아지고.
1: 이렇게면 높아지고 그런
0: 그런
1: 게
0: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악기로서는 기본음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걸. 그런데 이 경이라는 악기는 그 가장 인장 강도가 높고 그 변화가 없어요. 한번 정확하게 조율을 해놓으면은
1: 정확하게
0: 이제
1: 깎으면
0: 변화는 있습니다. 아주
1: 아주
0: 미세하게
1: 미세하게
0: 0.00 이런 건 이제 우리 귀로는 들을 수가 없고 이제 정밀한 그 측정기로 컴퓨터를 측정을 하면 이제 그게 나오지만 우리 귀로는 아무리 귀가 밝다 그래도 0.01뭐 00
1: 그렇죠.
0: 그런 건
1: 예.
0: 분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계절 변화, 온도, 습도 이런 걸다 참작해서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평균 저기를 딱 내가지고 습도 변화에 제일 적은 게 이렇게 해서 딱 조율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 우리가 귀로서는 이제 저기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음에 이제 기본 음으로 사용을 해도 뭐.

0: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의미 한 이제 네. 이게 지금 평경이 100센트 100센트 반음 해가지고 쭉 이제 서양악기로 말하면 이제 흑건하고 이제 백건 흑건 백건 이렇게 예, 예. 올라가듯이 지금 딱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최저음이 C 황인데 그 악기로 말하면 이제 흑건하고 이제 백건 흑건 백건 이렇게 예, 예. 올라가듯이 지금 딱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최저음이 C 황인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양 악기는 대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 예, 저음부터 예, 예,
0: 고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 저음에서 가면, 고음이죠. 예,
0: 저음에서 예. 고음이 이렇게 예. 되는데 우리 경은 우리 오른쪽에서 또 오른쪽에서 아. 이렇게 했다가
1: 여기서
0: 또 올라가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여기서 끝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배열이 그런데.
1: 그럼 평경이라는 악기가 이제 몇 년이 된 악기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예, 읽어볼까요?
0: 평경의 역사는 예. 원래 우리나라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게 송 때, 예. 송나라 휘종 때 우리나라 이제 고려 예종 11년에 들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악기가. 그래서 고려 말에부터 이제 2조 초에 이제 그 16개짜리 12율 사청성이라고 해서 그 16음짜리가 들어왔는데 그게 고려의 이제 말 거의 그 후반기에서 들어와가지고 2조 초로 이제 넘어오면서까지도 세종 이전까지는 이제 중국의 악기를 가지고 이제 그 활용을 했죠.
1: 메이드 인 차이나.
0: 예. 들여오는데 이제 송에서 오고 그랬는데 예. 그걸 그 돌이 깨지고 자꾸 그러니까 와경도 와경이라는 건 이제 진흙으로 구워 가지고 대충 벽돌 같이 해 가지고 좀 딱딱하게 만들어서 항아리 같은 그런
1: 그것도 잘 깨지겠네요.
0: 잘 깨지는데 예. 소리는 꽤 납니다. 오. 그것도 내가 지금 그 몇 개 만들어서 그 전에 구하고는 이제 전시도 하고 우리 공장에도 몇 개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고려 때 그 깨지고 이제 없으니까 네네. 그걸 연주하려면 급작스럽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국내에서 해결하려니 돌이 없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와경으로 대체해가지고 그 아쉽게 대로 그냥 그때 넘어간
1: 근데
0: 게 있어요.
1: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세종대왕이라는 단어가 예. 들렸거든요. 예. 세종대왕 이후에는 어떻게?
0: 그러니까 세종 때 세종 한 7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도 이제 그걸 찾으려고 이제 그런 이제.

0: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에 대한 예, 네. 그런 저기를 많이 알고 그 이제 지음이라 이제 그 물론 박연 선생님도 많은 그런 걸 전문을 했지만 그 당시 네. 그 유교학자들 음악인들 뭐다 그 뭐 여러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특히 악기를 직접 다루고 연주해 본 건 그래도 세종께서 이제 저기인데 귀가 너무 이제 받고 그 예. 지음이 돼서 약간의 그 차이 나는 것도 뭐 정말 이제 말씀대로 10센트 이상 그런 것도
1: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얘기를
0: 지적을 할 수
1: 어디서 들어요? 10센트 우리 뭐 가수들이나 네. 뭐 일반 사람들은 10센트라 네, 그러면 모르죠.
0: 예, 네, 잘.
1: 근데 그 음을 어떻게 알아맞혔을까?
0: 예,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네. 그 원체 그 머리 그 저 음을 잘 듣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분간할 수가 있죠. 그런
1: 네,
0: 거.
1: 네, 네. 네 그리고.
2: 옳거니, 옳거니. 바로 이 소리야. 이제 조선의 소리가 제대로 중심을 잡은 것이네. 제대로.

0: 이제 예. 편경을 망가뜨린 자는 곤장 100대와 유배 3년에 처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편경을 그 당시 되게 귀중하게 예. 생각했나요?
1: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통해서 여기까지 운송을 그 당시에 해봐요. 그걸 얼마나 걸리고 맞아요. 그걸 말도 맞아요. 못하죠. 예.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고 그래서 딴 악기야 다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자료도 얼마든지 있고 그런데 그건 네, 원자재 문제도 그렇고 제작하는데 엄청 그런 시간과 모든 게 많이 들기 때문에
0: 이거 편경이 기준음이었기 때문에
1: 예, 예, 더욱더 그랬죠.
0: 더욱더 그랬어요. 아, 자 그렇다면 아까 세종대왕 얘기를 예. 아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세종대왕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거나 예. 아니면 김 선생님께서 그때 태어나셨다면 예, 예. 세종대왕 아 그렇게 물으면 안 되겠네요. 세종대왕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1: 예, 예.
0: 그 끊어졌던 편경의 역사를 다시 이어오신 김 선생님이니까 뭐라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1: 그러게요. 글쎄, 그 당시 그 박연 선생님은 네. 단계 그 박연 선생님은 중국의 그 악을 너무 이제 대성악을 갖다 우리 재래 음악으로 또
0: 향하게
1: 예, 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그 주장하는 유교학자였고 네네. 그랬는데 글쎄요 아마 제가 솔직히 말했는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이걸 만들면서 내 자비로 몇 년을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 가족 다 버리고 전 재산을 다 날리면서 내가 이걸 찾을 적에 내가 중국의 그 험한 산골 길에서 해가 저물어가지고 하늘 별을 보면 내가 앉아서 탄식한 적도 많았어요.
0: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1: 아니, 아,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서
0: 네, 그런 생각도
1: 이걸
0: 들었을 것
1: 내가
0: 같아요.
1: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알아 나를 인정해달라 해서 내가 그랬다면은 이걸 안 하죠. 이걸 하겠습니까? 네네. 돈을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난 솔직히 어떻게 말하면 좀 웃긴 말로 하면 내가 악기에 완전히 미친 놈이고 또 이제 악기를 너무 또 내 자식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악기보다도 내가 그래서 내가 양악기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양악기를 그렇게 빠져서 살다가 이 국악기를 좀 이걸 복원을 해달라고 네네네네. 해서 내가 이제 그때 그 말 한마디로
0: 국악기로
1: 네 국악기를 예. 내 양악기 하던 걸 다 버려버리고. 내가 거기 여기 올인해서 이제 내가 그냥 계속 죽자 사자 이렇게 했는데
0: 세종대왕이 살아계시다면
1: 예, 그랬다면 좀 어떤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예. 예.
0: 그렇다면 지금 하신 말씀과 이어서 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제 편경으로 오신 게 됐었어요?
1: 그 당시 내가 의정부 네. 우에서 그 이제 그 덕정이라고 하는 데서 그 독바위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그 우연하게 이제 그 양악기 수출용 악기를 한참 만들고 있었어요.
0: 수출용 악기를.
1: 예. 네. 그 미국의 그 휘셔 프라이스라는 그 회사의 실로폰 종류인데 그 특이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4년 이상 한 7년을 거기에 저기 해가지고 그 당시 내 친구하고 한 7억을 부도가 났어요. 그걸 하다가
0: 그 당시 돈으로 예, 7억이요?
1: 예.
0: 몇 세 때 그런 일을 하셨나요?
1: 내가 50대 못 될 때 40대 후반이죠. 40대 후반.
0: 7억은.
1: 예. 그당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걸 하고 있을 때 우리 그 한만영 그 국악원 그 원장으로 막 부임하기 예, 직전에 예. 이제 부임하면서. 복원이 안 된 악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지금 저 우리 악기들
0: 기록에만 있고
1: 고악기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복원을 하자. 근데 네. 우선 급한 게

0: 방향이 꼭 빠져서는 안 될 음악이기 때문에 당하기. 그래서 이제 그걸 아 좋다고 내가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만들어서 내가 싣고 가서 그 개관할 적에 내가 이제 그걸 연주를 했어요 그걸로.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뭐 편종 평경 다 뭐 이런 악기들 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장춘당에 있을 때 구화군에 장춘당 공익과 네. 극장에 같이 있을 때인데 거기 이제 수장고에 있는 그 막 먼지가 깜깜한 전기불도 없고 그냥 푹석푹석한 데다 다 갖다 버려놓아서 옛날 고악기 이런 것들을 그래서
1: 아이고, 그거를
0: 내가 이제 꺼내가지고 먼지를 닦고, 닦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모델로 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아카케 범이나 뭐 이런 이제 그 돌아가신 성경민 선생 뭐 저 김기수 선생 뭐 이런 그 구악 이왕기 가학부 때 그 여러 이제 원로 그분들한테 이제 하나하나 아 그때 소리가 어땠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인 저기를 조금씩 고견을 들어가면서 네네네. 이제 그걸 내가 그러나 이제 내가 자신 있게 한 건 내가 실로폰이나 율 타악기를 마림바 실로폰 차임벨 뭐 오케스트라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벨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뭐 수천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 내가 보기에 이제 금방 진 생각으로 그건 문제 없다고 내가 금방 해준다고 예, 예. 이제 그렇게 그때만 이제 교만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1: 아, 아닙니다.
0: 예, 그래서 시작을 한 게
1: 그 평경도 사실 치면은 타악기로
0: 예, 네, 타악기 네, 이제 네. 그 뭐 지금 저 차임이나 그 비브라폰 그 저 마림바 이런 거하고 뭐 원리는 다 똑같죠.
1: 근데 그건. 이제 그 이 평경이라는 악기를 우리가 재조명하는 이유가 예. 다른 악기와 다르게 한동안 끊겼었단 말이에요.
0: 예, 예.
1: 일제 강점기
0: 예, 예.
1: 그거를 복원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뭐 제작 방법이나 제작 과정 같은 게 남아 있지 않았을 거니까.
0: 예, 그런 건 악기학을 전공했거나 악기를 그런 걸 만들어 본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 당시, 예, 그 당시도 한 분도 없고
1: 유일하신.
0: 예, 근데 이제 나도 이제 그때는 이런 악기를 이제 처음 대면을 했고 네네네. 이제 그림에서 한 번 두 번 봤을까 이제 그런데 이제 내가 국악원에 가서서 이제 다 그 고악기를 갖다 그거 한 150개 있습니다. 이 편종도 있고 종도 한 80여 개 있고 그 옛날 이조 때 쭉 만들어. 역대 왕조들이 만드는 게 그 수장고에 막 처박혀 있었는데 내가 믿었지만 이제 젊어서는 내가 철없이 이제 그 서양 내가 음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1: 그러시다고 얘기를 예, 그래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내가 우리 전통 악기도 이런 참 귀하고 좋은 악기가 있다 이렇게 예. 독특한 악기가 있었다는 걸 이제 그때서 내가 좀 늦었지만 이제 좀 깨우치고 내가 이제 저기를 했죠. 내가 좀 이 우리 악기를 위해서 한번 내가 저기를 해보겠다.
1: 근데 이제 평생 국악이나 국악기를 제조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것과 서양 악기를 다룬 지 오래되셨잖아요.
0: 예, 예.
1: 오래되신 분이 나중에 국악기를 빠져갖고 국악기가 좋다는 것과는 예. 약간의 좀 차이가 그렇죠. 좀 예.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옳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 우리가 진짜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예, 근데 예. 가야금을 만들거나 북을 만들거나 이런 그 일제 때부터 그 이조 말부터 이렇게 쭉 그 할아버지 아버지

0: 그래서 이 악기를 한번 잘 저기를 복원을 해서 이걸 한번
1: 네네네.
0: 뭐 어떻게 말하면 이제 애국심도 아니지만
1: 애국심입니다.
0: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1: 모르고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애국심입니다. 예, 예, 저는 근데 이제 그 예, 이게 돌로 만든 거 아닙니까?
0: 예, 예.
1: 이 돌을 어떻게 찾으셨을까가 예, 제일 예. 궁금하거든요.
0: 예, 그래서 내가 이 돌이 기록에만 어느 책에든지 기록이 보면은 경기도 수원 그 화성
1: 예.
0: 남양 석이다 그렇게만 돼 있지 그 이상이 없어요. 지도도 없고 어느 지점이란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돌을 그 남양 일대를 몇 번을 돌아봤습니다. 사내를 그런데 그게 그런 돌이 없죠. 이제 국악원에서 그 깨진 거 이제 옛날 고악기를 이제 싸가지고 가방 속에 넣고 짊어지고 이제 가서 찾아보고 이제 그거 없어서 일이 전라북도 일이 뭐 저 경상도 저 아주 산청 밑으로 함양 쪽으로도 또 내려가 보고 또 강원도 쪽에도 가보고 여기 돌산

0: 내가 우리나라 그 경석을 이제 파손된 걸 한 조각 가지고 가방 넣고 해가지고.
1: 근데 가자마자 찾지는 않았어요.
0: 아유, 그거 이제 가가지고 연변으로 게, 갔죠. 예. 이제 내 말이 안 통하니까. 편지로 오고 한 주소가 있어가지고 글로 연락을 했더니 연변에서 사람이 거기까지 왔었어요. 또 우리 그 연변 예술학교에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악기창이 있습니다. 어, 그 우리 예, 예. 민족악기창이 있었고 그 국가에서 그 이제 동북 삼성의 그 이제 그 우리 교포들이 예, 하는 예. 거기에서 이제 좀 이걸 한번 찾으러 그러면 가보자고 이제 우리 중국에는 이제 북경도 공장이 있고 천진도 민족악기장, 중국 네네네. 상해 민족악기장, 소주 민족악기장 이렇게 한 서너 군데가 있어요. 민족악기 만든 데가.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가까우니까 네네. 천진으로 갔죠. 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 천진에. 그래서 그럼 가지고 와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백에다 넣어가지고 둘이 들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나무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1: 그걸 쳐보니까
0: 예, 얼마나 반가운지 그걸 이제 이렇게 확 재킷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새까만 거야, 그 경이. 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이게, 아니, 무슨 평경이 이렇게 새까맣냐고. 그랬더니, 어이. 그래서 이제 내 걸 이제 꺼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니까. 니거라고 하니까. 에이, 이런 건 중국에서는 본 일이 없대. 그 사람도 중국 악기창에서 한 20년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장인데, 그 평경, 그 만드는 반장이에요. 작업 반장인데.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디가 있냐 이 돌이.
1: 어디서 찾으셨어요?
0: 네, 거기서부터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며칠 있다가 그 주변만 그 화북성 그 진해라고 하는 데하고 저쪽하고 한 두 군데를 다녀도 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 갔지. 북경 민주학기장 거기도 없어요. 그런데 뭐 그 사람들 말이 뭐 이런 색깔은 그 전에 지금 저 상해 사범대학교의 그 교수가 한 사람이 그걸 좀 만들어 본 일이 있는데 네네. 그 사람께 조금 색깔이 비슷하다고 거기서 북경에서 없어가지고 또 이제 상해로 갔잖아요. 거기도 가도 이제 자기들은 그런 걸로 안 한다. 아. 그래가지고 또 왔다가 또 갔다가 그렇게 해서 소주 민족악기창으로 갔다가 뭐 어디로 갔다
1: 아주 그냥 무지무지 하셨네요.
0: 도로가

0: 반채 되는 해예요. 그때가 이제 그 1992년.
1: 1992년.
0: 예, 92년인가 92년 하반기인가 될 거예요. 그때 그 남양까지, 중국 남양까지 그 옥기창이 있어요. 제일 큰 옥기창. 옥으로 우리나라 뭐, 어제 그 한, 우리나라 한 구역, 구보다도 더 넓어요. 그런 데가
1: 옥기창이.
0: 쭉 옥기창을 조그만 썰게 쫙 해놓고 거기서 이제 가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구슬 같은 거, 뭐 반지, 뭐 브릿지 같은 거 가공하고 원석을 이제 전국에서 다 캐가지고 옥이라고 생긴 건다 캐다 이렇게 자연석을 갖다 넓은 데 보이지, 그 여의도 같이 넓은 광장에다가 쫙 늘어놨는데, 이제 그쭉 이렇게 둘러본 봤는데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내가 이러다가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이건 이제 찾을 수도 없고, 이러다가 이제 나도 우리 집안도 다 이제 죽게 생겼다고.
1: 네네.
0: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이제 오다가 내가 이제 오면서 매장인을 이제 그 선물을,
1: 공항에서.
0: 예,
1: 예.
0: 공항에서 뭐 하나 사다 드려야 돼. 와이프한테 뭐라도 이제 조금 하는 거라도. 예, 그래 이제, 예,
1: 사모님한테.
0: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눈에 팍 띄는 게 있더라고.
1: 예.
0: 그래서 보니까 건신구라고 있어요. 그, 저, 예, 골프공 많은 거 이렇게 손에다 쥐고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1: 이렇게
0: 굴리는 거.
1: 굴려오면
0: 예.
1: 건강에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0: 호도알로 하는데,
1: 예.
0: 이제 그걸로 이제 옥으로 만든 것들이 칼라가 10가지도 넘어요. 그래 이제
1: 아,
0: 빨간 거, 뭐 빨간
1: 그렇군요.
0: 것도 파란 거, 노란 거, 뭐 별로 옥이 많은데 그걸로 다 했는데 딱그 우리 경석하고 색이 똑같은 걸로 된게 있더라고. 내가 그걸 이렇게 집어서 보니까 우리 경하고 저기 보니까 색이나 뭐 이런 게 입자가 딱 닿는 거야. 아, 이거다. 그래서 그냥 내가 그 비행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냥 빨리 그걸 네 박스인가를 사서 한 12개 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1: 얼마나
0: 예, 그래가지고
1: 기쁘셨을까요?
0: 그냥 빨리 와서 그 우리 집에 와가지고
1: 때려봤어요?
0: 망치로 그냥 확 때려가지고 이제 깨서 그 속에 그 깨진 부분을 이제
1: 네.
0: 우리 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 그 입자가. 그래서 그냥

0: 거기에서 딱 한 군데서 나와요, 그 돌이.
1: 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네, 있긴 하지만. 만들고
0: 내가 거기서 가지고 지금까지 만든 평경이 한 40세트가 조금 못 됩니다. 40세트. 아. 40 전체 그 16개씩 해 가지고 한 40세트.

0: 장작 악기가. 예,
1: 서양 악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악기도 그렇고 내가 우리나라 지금 저 계량 악기, 장작 네네네. 악기를 한 20점을 내가 했어요. 보고 온 것도 있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런데 악기만 보면 그냥 무슨 악기든지.
0: 그러니까 일종의 발명.
1: 예, 그런데 내가 굉장히 네. 그 창작을 하고 이게 창안 이렇게 고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도면을 대충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한두 개 만들어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내가 양악기를 교재용을 많이 했어요. 그 처음 만들어서 실로폰 내가 지금 이렇게 도면을 대충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한두 개 만들어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내가 양악기를 교재용을 많이 했어요. 그 처음 만들어서 실로폰, 비브라폰, 뭐 마림바 이런 거.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다 실로폰 하셨죠. 뭐
0: 한 악기도 예, 선생님이 만드시는
1: 카시다네트, 뭐 트라이앵글, 탬버린 다 이게 내가 한 게 처음에.
0: 종묘 제례악이나 예. 그 궁중음악 있지 않습니까? 편경이라는 악기는 진짜 빠질 수 없는 악기죠. 왜냐하면 기준음이 되니까요.
1: 예, 예.
0: 이제 그 화면을 딱 볼 때 예, 선생님이 예. 만드신 편경이라는 악기가 딱 보였다. 예, 예. 편경이라는 악기가 보였다. 선생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1: 아 그럼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는 악기는 전체를 다 제가 만든 거니까
0: 아, 네.
1: 어디를 가나 악기가 딱 보이는

0: 솔직히 돈이 없어서는 안 될 그 필수적이 아닙니까? 네. 딱 돈으로 해결, 모든 걸 해결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돈 없이는 지금은 단 하루도 어디 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과 거리가 제일 먼 악기가 이 종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한 틀에 2억을 받아도 안 맞는 거예요. 30, 40년 전하고 비교했을 그렇죠. 적에. 그런데 예, 예. 지금 한 틀에 5천만 원인데 이게 이것저것 다 뭐 노임 주고 모르고 다 인건비 따지고 하면은 원가도 안 돼요, 원가도. 그런데 1년에 한 세트도 안 나가, 이게. 예, 1년에 한 세트가 안 나가니까 이게 누가 하려고 합니까? 우리 아들 저기 있지만, 큰아들이지만 옆에서 깨벗고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이렇게 망치질을 배우네요, 저렇게.
1: 그러니까 후계자님이 아드님
0: 예, 그렇게 해서 자랐는데 돈이 안 되고 쟤도 지금 가장이잖아요. 돈은 내가 일은 안 해도 주지도 않으면 생활비 딱 겨우 그냥 쌀 팔아서 밥에 먹고 그 정도. 그래가지고 아니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남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국악원에 지금 연구실에 있는 친구들 그 악기 제작하는 그 파트에 악기 적이었는데 그 뭐 한번 또 우리 공장에 와서 뭐 이제 저기 할 적에 이렇게 좀 시켜보면은 단 10분도 못 해요. 10분. 땀이 그냥 줄줄 흘리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1: 그래서 이제 그 이 네. 악기장이 되기까지, 그러면 악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이 세월 동안에 너무 힘드니까, 예, 너무 예. 힘드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0: 아니, 나는 그런 일이 없죠. 근데 내 처하고 주변 우리 집안이나 우리 가족들은 왜 아버지는 그 돈도 안 된 걸 그 돈을 많이 투자해가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편종 이 한 편을 한 16개를 만들자면 피가

0: 코로 이렇게 다 막았어도 눈으로 이렇게 해서 다 그 가루가 네. 들어와요. 2, 3mm 들어와도 이렇게 풀면은 돌가루가 코 속에서 목구멍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종은 갈면은 옷을 입고 가죽 옷이나 이렇게 앞치마 같이 이렇게 저 작업저기를 두르고 이렇게 토시를 끼고 해도 그 종을 갈면은 손으로만 갈아가지고는 뭐 한 달 내내 해도 한 개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공구로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튀어나오는 돌가루가 전부 백해 옷이고 되고 다 그냥 뛰어백해서 작업을 하면 그냥 동물이 이런 새파란 데 쑥 저 파란
1: 동물이
0: 예, 예. 이런 게 팬티까지 다 들어버려 너는 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버려 그냥 이제 버려야 돼 옷 입고 한번 오면 이제 그거 입고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쇳가루가 이런 데 탁 베키면은 아주 빠지지도 않고 그냥 내가 요즘에도 뭐 대나무 일 좀 하면서 손 매일 한 번씩 이렇게 현미경 뭐 이렇게 앞에 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그 이제 보이지도 않으니까 요즘에도, 빼내고 있어요.
1: 요즘에도
0: 내가 그래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고 이렇게 어떠한 그 남이 보면 우습지만 그런 그 자기의 그 사명감을 안 가지고는 또 국가에 내가 이 일을 이걸 해서 제작을 해서 좀 더 나은 악기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금보다 모든 게 아직도 그러니까 제 마음에 열 자식 다 아들 딸 다 놓고 보면은 네. 딱 마음에 든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1: 그럼요. 예.
0: 이렇게 보면은 또 내 아들을 시키다 보면은 일을 하다 이제 어떤 걸 이런데 이렇게 선 같은 거 이런 게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그냥
1: 아, 그러시...
0: 마음이 확 뒤집히면 나이가 50이 넘으네 뭐 나를 지금 그냥
1: 예,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예.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노력을 저희가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
0: 내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보기도 미안하고 저희도 나이가 이제
1: 여기까지 해오신 노력에 비해서 이제 악기장 아니면 인간문화재라는 그런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도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앞으로는 이제 어떤 꿈이나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요?
0: 근데 제가 이건 너무 어려서부터 가져온 내가 꿈이고 꼭 이건 해놓고 가야 되겠다 마지막 그래서 지금도 맨날 자나깨나 그 머리에 그게 아주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근데 내가 이 악기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수가 되지가 않고 또 더 좋은 악기를 만든다는 건 그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저기가 또 손

0: 해가지고 지금 3년 반이 지났어요. 금년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작품이 나오기 시작한데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저기 하면 내가 그런 이제 우리 악기 종합악기 그 기술학교 그런 학원 같은 그런 걸 꼭 하나 박물관에다가 해서 네. 모든 자료 이런 거 최고의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이런 공정별로 쫙 나열해서 이 악기가 탄생을 하면 이런 과정을 해서 이런 된다. 악기가 나온다는 걸 바이올린이고 기타하고 피아노고 모든 걸 그렇게 우리 가야금 뭐 이런 편중 변경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1: 시간이
0: 국가에서도 안 되는 걸 당연히 그걸 어떻게 하려고
1: 아닙니다.
0: 아 그런데 나는
1: 꿈이 있고 상상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실 거예요. 선생님 생전에. 예.
0: 감사합니다.
1: 계획하시고 있는 소망 그리고 꼭 이뤄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종묘제례악은 국가무형문화재 1호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무형유산이기도 하고요. 그 종묘제례악은 편경의 맑은 소리로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자칫 세월 속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었던 편경 소리를 오롯이 지켜낸 김영권 선생님의 열정에 숙연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탈까?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세종대왕이 그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가장 큰 기기였어요. 주머니에 만 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꺼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면 뒷면을 보면 놀라운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 과학 저술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그 과학자들 아시나요? SETI 과학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천문학자들의 눈에는 그 집 위에 떠 있는 어떤 천체같이 보이는 그것에 눈길이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천문학자가 원래 하늘에 있는 이제 별을 보고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 중에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속에 있는 천체의 정체가 궁금해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올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분이 이 반고흐의 그 한밤중에 하얀 집이라는 그림을 보고 있다가 그 천체가 뭔지 되게 궁금해지신 거예요. 엄청 궁금해져서 미술평론가들이 이렇게 써놓은 그런 에세이도 보고 좀 자료를 찾아보셨나 봐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는, 올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그냥 자신이 그 비밀을 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그림 속에 그냥 덩그러니 떠 있는 저 천체를 언뜻 보기에는 뭐 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느 별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정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천문학자가 처음에 그 생각해낸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서서 보면 그대로 보일까 하는 그 위치에 섰습니다. 위치에 서서 그 다음에 한 작업은 뭐였을까요? GPS를 켰어요. GPS라는 게 자기의 위치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도 위도를 확실하게 쟀습니다. 왜 그렇게 경도 위도를 재는 게 중요할까요? 이 지금 천체 중요할까요? 이 지금 천체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천체가 있는데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구상에서 어느 곳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위치가 다 달라지겠죠. 남반구에서 보는 거랑 북반구에서 보는 게 다르고 서울에서 보는 거랑 또 뭐 저 밑에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거랑 또 틀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천문학자가 한 작업은 별자리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고우가 그 지역에 살았던 몇 년 동안에 샅샅이 그 지역에서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별자리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겠죠. 돌려서 그 그림 속에 그 위치에 어떤 천체가 있는가를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체는 금성이었어요. 금성이었고 그 다음에 1890년 6월 16일 저녁 8시쯤에 그렸다는 것도 알아내게 되었어요. 원래는 그 정체를 알고 싶은데 그 하늘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떠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내므로써 예기치 않게 이

사람들의 정체를 찾아나가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도 하느냐면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영화에 보시면 바다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주인공이 나와서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본 하늘이 진짜 하늘일까?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갔던 경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경도 위도 어디에서 바라본 하늘. 그랬더니 그냥 막 찍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답니다. 고쳐달라고. 그 이후로 이분이 이제 영화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뢰를 많이 받아서 그 그림 속에 또는 영화 속에 그런 어떤 천체를, 정체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분의 주된 작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 신윤복이라고 하는 화가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풍속화도 그렸고 뭐 굉장히 다양한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분 그림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그림이

이 월화 정인에 있는 저 건물이 어딘지 어떻게 알 것인가. 올순처럼 찾아가서 봐야 되잖아요.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그 난관에 봉착을 했는데, 저 정도로 그 한밤중에 그 어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할 수 있을 정도면 한 그 서울 한양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에 그 어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할 수 있을 정도면 한 그 서울 한양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에 나타난 저 달의 정체를 찾아서 이 그림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려졌는가를 찾아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달의 모양을 보니까 초생달이나 금음달 모양처럼 보여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기 써 있는 글씨가 있는데요. 그 글씨를 이렇게 보면 삼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조선시대 때는 낮과 밤의 시간을 이렇게 그 재는 방식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를 낮 시간, 그 다음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뜰 때까지를 밤

진짜 한 100년을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경에 월식이 있었고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을까를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신윤복이 활동했을 것 같은 앞뒤에 100년 동안 그런 모양의 부분 월식이 나타나는 날을 문헌해서 그런 날을 두 날짜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우리나라가 특히 조선은 이 기록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일성록이라든지 뭐 관상감 일기라든지 이런 곳에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놨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승정원 일기에 두 번의 기록이 있어요. 두 날짜가 그런 똑같은 모양의 월식이 있을 거라고 되고 밤 12시경에 월식이 일어났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마침 하루는 전국적으로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관측을 못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여기에는 물론 신윤복이 보이는 현상을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승정원 일기에 1793년 8월 21일 날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밤 2경부터 4경 사이에, 그러니까 3경이라는 얘기죠, 월식이 있었음. 그래서 이제 이거다 하고는 그 날짜에 맞춰서 다시 별자리 프로그램을 돌려서 진짜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봤어요. 1793년 8월 21일 밤 11시 50분에 부분 월식의 모양이 월하정인에 나타난 모양과 거의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이 월하정인의 부제목 같은 게 생겨서 그림 속의 남녀가 1793년 8월 21일 자정 무렵에 데이트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고 그 천체의 정체는 부분 월식이 일어나고 있는 달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신윤복 작가 그림 중에 또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진짜

옛날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문자들이 언제 기원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썼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개개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니까 규칙성도 없고 우리 막 영어 발음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또 이렇게 저렇게 발음도 막 하고 한자 같은 것도 뭐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한자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발음해가지고 도저히 처음에 일본어 같은 거 정말 쉽다고 생각했다가 후대왕 하면 그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먼저 이 그 세종대왕 할 때 같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보통은 장영실 이렇게만 하는데 이 장영실이란 분과 같이 활동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인지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정초, 그 다음에 이천, 또 이훈지라는 분이 있어요. 장영실, 그 다음에 더 가면 뭐 김남 이런 분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어떤 분은 들어보셨을 것도 같고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정인지, 이순지, 정초, 이천 이런 분들은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과학자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유학자가 천문, 지리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사실 굉장히 남긴 업적들이 많습니다. 기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이 경복궁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왕궁이었잖아요. 그 경복궁에는 천문대가 있었는데요. 관천대라고 부르는 천문대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각종 천문 기기들을 모아놨었는데, 혼천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돼, 하늘을 둥그렇게 해서 하늘을 관측하는 기기인데, 그런 혼천의라는 것을 세종 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간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늘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 간의는 대간의, 소간의가 있어서, 대간의가 있고, 소간의는 좀 이렇게 이동성이 편하게. 근데 이 대간의지만, 망원경은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천문 관측 기기는 크면 클수록 성능을 발휘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관

지금도 청계천에 가면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물이 넘치는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기기들. 또 규포라고 해가지고, 규포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자를 가지고 날짜를 체크하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극히 그 중에 일부고요. 이런 모든 기기들을 실제로 다 만들어서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러한 관측 기기들이 있으면 그 결과로서 나타난 어떤 이론적인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순지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로 하여금 칠정산 내편과 외편을 편찬하게 했어요. 칠정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역법입니다. 일식이라든가 월식을 예측하는 그런 것을 집대성한 건데요. 내편은 중국 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수시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했고, 외편은 회회력이라고 하는 아랍 쪽에 사용하던 걸 한 거죠. 말하자면 이 조선 땅에서 그 당시에 중국 문명권, 아랍 문명권에서 사용하고 있던 역법을 다 가져와서 우리들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그 만든 게 칠정산 내편과 외편입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정확한 역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날짜도 교정을 하고 일식과 월식도 예측을 하고 이랬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집현전에서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어버렸던 그 집현전 학자에다가 뭐 이제 그 용포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덮어줬다고 하는 굉장히 따뜻한 에피소드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일식 예측을 하는데 이게 시간을 조금 어긋나게 예측을 한 거예요. 천문학자가. 그랬더니 곤장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냉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굉장히 냉혹한 군주로서의 모습도 보이고, 한편으로는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세종대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우주인 선발대회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소연 박사님이 선발이 되어서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서 이제 그 거기서 활동을 하시다 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심사위원도 하고 우주정거장에 가서 활동하는 이제 그 문화 컨텐츠에 대한 기획도 했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다른 나라 우주인들이랑 어떤 이제 기념품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제 세리머니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기념품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그 우겨서 만원권을 가져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소연 박사님 만원권을 가져가서 거기에 있던 러시아, 미국 우주인들에게 선물로 주고,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설명을 해주니까 뭐 그 사람들은 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만원권에 그렇게 들어있다는 것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정말 인기가 있었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던 그런 훌륭한 군주라서가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면에서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말 과학의 정점에 있었던 그 군주였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만원권의 그 세종대왕의 모습이 있고요. 그 자세히 한번 만원권을 보시면 그 뒤에 그 빨간색, 하얀색으로 있는 것이 있고 봉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일월오봉도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은 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월은 달을 얘기하는 거고, 오봉은 다섯 개의 봉우리잖아요. 그래서 일월오봉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월오악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알려져 있던 눈으로 보여지는 행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것들은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당시 토성까지의 행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성이라는 것은 당시에 알고 있던 우주 전체예요. 말하자면 1월 5봉도는 말하자면 우주를 나타내,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선시대에는 그 왕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랍니다. 경복궁에 가보시면 근정전 같은 데 가면 그 왕이 앉는 왕 의자 뒤쪽에 병풍이 딱 있습니다. 어느 군주나 사실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상징을 생각해 보시면 서양은 뭐 독수리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용. 특히 우리나라 조선에서 일월오봉도를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내내 왕의 상징으로, 왕가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조선시대가 이렇게 약간 그 우주와 더불어서 뒷면을 돌려보시면요. 그냥 눈에 탁 들어오는 어떤 기기가 있는데, 앞서 말씀

드렸던 혼천의라는 겁니다. 그 혼천시계라고 하는 것에 그 한쪽에 있는 그 혼천의를 띄워서 여기다가 내놓은 것입니다. 이 혼천시계는 재미있는 것이 한쪽에 잠영종하고

과거의 조화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이 여기에 들어있는 저 1.8m짜리 보현산 그 천문대 망원경을 실제로 찍으신 분이 있어요. 조폐공사에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 이제 그 문양도 바꾸고 뭐 이럴 때 이제 세종대왕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걸 넣자 이래서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예전에 과학기기라는 게 대부분 천문학기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에다가 이렇게 자문을 의뢰를 하셨대요. 마침 그 자문을 받으신 분이 그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 천문대에 계시던 전영범 박사님 천문학기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에다가 이렇게 자문을 의뢰를 하셨대요. 마침 그 자문을 받으신 분이 그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 천문대에 계시던 전영범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의뢰를 받고 이제 궁리를 해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자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조폐

어디나 그렇지만 새롭게 왕조를 열었을 때는 옛날에 그 구왕조 때의 그런 향수도 남아있고 반발도 남아있고 그래서 뭔가 정통성 같은 거를 막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하늘로부터 내가 점지받은 사람이고 하늘의 뜻을 받은 군주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태조가 천문도를 만듭니다. 그때 만들었던 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그런데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그냥 그때 만든 것이 아니라 고구려 때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적인 석각 천문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분실이 되었다가 뭐 자꾸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모델로 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이 만든 주역이 권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세요?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조선 왕조를 열었던 이게 충신 중에 한 명이죠. 같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권근이라는 유학자로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총책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방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방택이라는 사람은 고려의 그 충신입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천문 지리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권근과 유방택이라는 분에게 태조가 이제 석각 천문도를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이게 이름이 되게 멋있잖아요. 천상은 하늘이고요. 열차는 이렇게 열을 지었다는 거고 분야는 어떤 구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역에 별들이 이렇게 널려 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특이한 그 천문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석각 천문도로 남아 있는 것 중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남아 있는 거니까 뭐 항상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건데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뛰어난 면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은하수인데요. 은하수 요 갈래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사실 여기가 좀 새카맣게 되어 있어서 그 먼지 때문에 그렇게 갈라져 보이고요. 지금도 관측을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 그 별들의 요 크기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좀 큰 없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별들의 밝기에 대한 상대적인 값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그 정밀한 관측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가 북극성인데 요 안쪽에 원하고 이 바깥쪽에 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태조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다시 복원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고구려의 한 1세기쯤에 이거 석각천문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태조는 14세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구도 움직임이 있었고 별들도 움직임이 있어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의 모양이 변해 있습니다. 그 요 안쪽은 그 변해 있는 위치들을 다 계산을 해서 보정을 해서 위치를 보정한 값이고요. 바깥쪽은 미처 하지 못해서 그 1세기 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정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정밀한 관측 결과와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때의 그런 천문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천문대에 보시면 밑에 굉장히 한자로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제 권근이라는 사람, 유방택이라는 사람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태조 때 만들어져 있던 그 석각 천문도는 그 마모가 심해서 세종대왕 때도 다시 한번 만들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고 그 숙종 때 만들었던 그 작품은 남아있어서 태조 때 만들었던 석각 천문도는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만들었던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석각 천문도는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석각 천문도지만 일본 석각 천문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름도 일본에서 뭐 천상열차 지도 또는 뭐 천상 분야지도 이런 식으로 이름도 차용을 해가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식 같은 것들도 많이 차용을 해가서 일본의 그런 천문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만원권 지폐처럼 정말 우주적인 돈이 없는 것 같고요. 현재와 과거의 과학이 다 집대성되어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것이 아까 그 여러 외국의 저명한 그런 그 과학사학자들도 세종대왕 시대 때 우리나라의 천문대라든가 천문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동시대의 다른 곳에 비해서도 최고로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과학을 전수하는 건 서양의 과학을 이식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건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세 니담을 비롯한 이런 과학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아마도 그 서양에서는 뭔가 이렇게 원리를 파고들어서 근원과 기본을 따져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과학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을 했고 그 이 동양권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생활로 더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과 우리를 일치시킨다든가 그래서 이런 걸 구태여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향유하고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쪽에서 과학이 더 발달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인들은 별 노래를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정호승이라는 시인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일 텐데요. 그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서 북두팔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북두칠성이지 무슨 북두팔성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굉장히 짧은 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두팔성. 아빠 왜 북두칠성이야? 별이 일곱 개니까. 그럼 내가 별이 되면 그야 북두팔성이지. 가끔씩 이렇게 그 시인들이 써놓은 시를 보면 시인들은 다 천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북두칠성이 아니라 북두팔성이라는 걸 알았을까? 네, 그 얘기도 제가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북두칠성인데 자세히 보시면 그 국자 모양의 손잡이 끝에서 두 번째 별이 두 개예요. 보통 다른 천문도에서 한 개로 찍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둡다는 곳에 가면 볼 수가 있고요. 가로등이 많은 시내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이런 걸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고, 정호승 시인 말대로 북두 칠성이 아니라 북두 팔성이었던 거죠. 여기에 얽힌 되게 재미있는 또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을 선발할 때 눈이 좋은 사람을 선발해야 되잖아요. 그 신체 검사 일부로 밤에 군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지원한 사람들을 쭉 들판에 세워놓고 심사관이 이렇게 저 북두 칠성을 가리키면서 저 미자르와 알코올을 가리키면서 몇 개로 보이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한 개라고 보인다면 탈락, 두 개면 합격. 그래서 그런 어떤 시력 측정용으로도 많이 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이름을 제가 언급을 했어요. 아마 장영실 같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고, 뭐 정인지라든가 뭐 이순지라든가 뭐 이천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얘기를 하니까 좀 낯설었을 텐데, 오늘 나왔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소행성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월하정인 그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분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 월하정인에 있는 부분월식 그것을 이제 알아낸 그분의 이름이 이태형이라고 하는 아마추어 천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아마추어 천문가이면서 또 몇 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소행성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정치인들, 또 역사적으로 나쁜 놈들, 히틀러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럼 기각을 당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행성을 발견한 사람이 아까 그 월화정인에 있는 천체의 비밀을 밝혀냈던 이태영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첫 번째니까 자기가 이름을 붙일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발휘를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우리나라 사람 이름 붙인 게 통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름이 붙은 그 소행성이 그 처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첫 번째 소행성의 이름이 통일인 것인데 일본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소행성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종대왕 이름도 붙였어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 다음에 자기네가 이제 존경하는 뭐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폴로 박사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유명하셨던 조경철 박사님이라고 천문학자 계셨어요. 그러니까 조경철이라는 이름의 소행성도 있어요. 일본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붙인 거거든요. 이제 이 소행성을 이태영이라는 분이 발견해서 이렇게 붙인 이후로 아까 망원권에 나왔던 1.8m짜리 보현산 망원경 있잖아요. 그 망원경을 가지고 소행성 탐사를 해서 보현산 천문대에서 소행성을 많이 발견했어요. 거기에 주역도 그 사진을 찍었던 전영범 박사님이에요. 그 보현산 천문대에서 처음 발견한 소행성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보현산이라고 붙였어요. 천문대 이름을.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발견했거든요. 이름을 하나씩 붙일 수 있는데 오늘 등장하셨던 분들 이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그전에 뭐 최무선 우리가 익히 알만한 그런 분들도 있고 장영실이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들어갔겠죠. 소행성 장영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였어요. 천문대 이름을.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발견했거든요. 이름을 하나씩 붙일 수 있는데 오늘 등장하셨던 분들 이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희미했던 기술적으로나 과학적 그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장영실밖에 몰랐지만 사실은 그 장영실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여러 훌륭한 천문학자도 있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떠다니고 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장영실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여러 훌륭한 천문학자도 있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떠다니고 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상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늘에 더 벌어진 일들이 그 이제 거기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한국의 과학이 근대 과학을 넘어오지 못했지만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잖아요. 젊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다는 것, 또 그게 왜 단절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분들이 좀 보시고 다시 조금 공

0: 뚱이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긴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여긴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0: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촌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무뿐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촌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지무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1: 어? 에?
0: 할아버지!
1: 응.
0: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이끌어.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달님? 저를 아세요?
2: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2: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2: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1: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1: 와, 벌써 저녁이네. 어?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0: 어?
1: 하늘 위 새 친구가 풍미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0: 녹여내고 달래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노래예요.
1: 농촌의 여름은 무더위를 피해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봄에 뿌린 씨앗이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진도의 들판. 초록빛 싱그러움과 아름다운 결실은 땅과 햇살과 물 그리고 진도 여성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것이다.
2: 그냥 나와서 먹은 줄 알고.
3: 그냥 나와서 먹은 줄 많아. 참말로 해서 자식들 믿게 살리고 하려고 하면 이 촌 사람들이 너무 고생이 많아. 옛날에는 다 그랬지.
1: 고단한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진도의 여성들.
4: 시켜서 밥에서 끼를 먹고 또 돈 벌러 간다고 상가시니까 돈 벌어야 자식들하고 또 살 것이라.
2: 옛날에는 부모들은 오직 아들만 생각했잖아요. 딸은 아예 공부를 같이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아들. 그래가지고 나를 공부를 안 시켜갖고 우리 어머니랑 모하러 간단 말이에요. 뭐 어머니랑 나랑 모하러 가서 한 대 모두 제가 하러 다녔어요. 어머니랑 모내기를.
5: 아니 보내고 되고
1: 진도의 여성들은 어린 나이부터 들판으로 힘든 일상을 버티게 해준 건 바로 노래였다.
5: 아리아리랑 서비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1: 한과 서름의 세월이 노래가 되어 진도의 들판을 울린다.
5: 부러져라 일세나 퍼는데 기 보도 많아.
6: 김 매는 거, 또 고추 따는 거, 뭐 구이자 따는 거, 뭐 이런 거의 모든 농사가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다 여자들의 몫이죠. 남자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입는 것까지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목화를 타서 실을 만들고 또 그걸 배를 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낮에 할 수 없는 일이죠. 낮에는 바깥 일에 들 일이 많으니까.

0: 서리렁 잘 또 돈다. 내리는 소리 정 미리는 소리로다.
1: 날그닥 잘그닥 자는 입에 언제 짜고 진정해 갈까.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운이 서린 남도의 섬에 또 다른 삶의 소리가 흐른다.

0: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밤하늘의 달처럼 둥근 원무 속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놀이와 소리의 향연. 그 화합의 소리는 진도 여성들에게 따스한 위로가 된다.
1: 걸어갈 때는 춤 사이로 걸어가다가 이제 자진 머리가 나오면 이제 억신억신 뛰면서 웃고, 이제 킹강아 소리 할 때는 달도 온다, 달도 온다, 사랑이 얽혀서 그렇게 달도 온다 하면은 막 어떤 분들은 울고 막 그래요.
0: 소리와 춤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강강술래. 구성진 가락에 가슴에 한을 싣고 사뿐사뿐 발디딤새에 신명을 담고 다채로운 놀이에 웃음을 담아 한바탕 뛰어노는 해방의 시간. 그 진한 남도의 소리와 함께 진도의 여성들은 어제보다 나은 희망의 내일을 그렸다.
2: 저는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0: 담고 다채로운 놀이에 웃음을 담아 한바탕 뛰어노는 해방의 시간. 그 진한 남도의 소리와 함께 진도의 여성들은 어제보다 나은 희망의 내일을 그렸다.
2: 저는 태어남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할머니의 티를 이우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3: 그 여성들의 놀이 문화잖아요. 여자들이 아랑네들 옛날에 뭐 달이 뜨면 달 밝은 밤에 나와서 놀이 문화가 이제 저희 엄마 세대도 그런 세대셨어요. 강강솔리를 들으면 그냥 강신도 모르게 달 이렇게
0: 뭐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잊혀졌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으니 강강술래는 여성 공동체의 멋을 보여주는 최고의 신명으로 평가받으며 196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4: 그 강강술래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다 보니 어느 땐가는 옛날에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여자의 한풀이도 되는 것 같다. 마음속에 그 있었던 말을 옛날 사람들은 놈한테 가서 소개말도 못했어요. 쫓겨나니까 다 참고 살았잖아요. 그런 말을 강강술래 설설이 이렇게 만들어서 매기더라고요.
0: 강강술래의 문화재 지정 당시 진도에서 최초로 보유자가 된 양홍도 명인. 그녀는 토속적이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가난과 서

0: 깜따 내 청춘아 언제 다시 돌 끄나 밭이 옆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여요. 일을 하다 나면 언제 다시 돌 끄나 밭이 옆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여요. 일을 하다 나면 땀을 찍찍 흐르고 집이 오면 또 보리쌀 끓여서 열두리 씻고 밥을 해서 창을 차려드리고 나면 아무리 추워도 땀이 나서 옷이 젖게 되고 여기 옆구리에다 젖먹이고 밥잘 먹고 그저 가서 일밖에는 몰랐어요.
1: 19의 시집아, 안무 보는 시할머니 수발과 어린 시동생까지 건사하며 살아온 한많은 세월. 한남리의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며 굽이굽이 삶의 고개를 넘어왔다. 지루한 일상을 달래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2: 형님 마늘 까는가?

삶의 원칙이었다. 어머니의 품처럼 정답고 푸근한 땅, 그리고 들판을 울리는 어머니의 노래, 바로 남도 들 노래다.

0: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모든 게 이제 힘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제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그때 그 우리 어머니 때 그 전성기를 뭐 전자도 안 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그 완전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들노래가.
1: 조국내 명창의 사후 남도 들노래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 이것도
1: 그렇게 더욱 진도의 여성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남도 들노래를 지켜왔다. 남도 들노래는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화합의 노래다.
3: 이거는 저실살이라고 옛날에 이제 그 엄마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일할 때 이제 수건 쓰고 일하면 수건이 벗어질까 무슨 게 된담 냉풀을 이렇게 감고 또 뜨거울 때는 이것이 또 이제 그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옛날에 썼어요.
1: 옛 여성들이 남긴 소박한 삶의 지혜. 들노래의 전통을 지켜가는 진도의 여성들은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는다.
4: 농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동작을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노래가 그 동작을 일치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죠. 이 장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함께 그 장단에 맞춰서 하면은 동작이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까.
1: 이제 모든 채비가 끝나고 들에 나갈 시간이 되었다.

노래는 진도에서 벼농사를 지을 때 부르는 노동요이다. 모를 찌고 모를 심고 논을 매는 일년 농사의 모든 과정이 들노래의 힘찬 가락 속에 담겨 있는데, 목청 좋은 소리꾼의 선소리를 들으며 들판을 누비다 보면 농사의 힘겨움도 모두 사라진다.

0: 진도의 어느 화창한 여름날 날씨만큼이나 밝고 유쾌한 미소가 강성대 명창의 얼굴에 가득한데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동생들과의 만남 때문이다.
1: 딸로는 내가 큰딸, 그 다음에 작은 딸, 그 다음에 셋째 딸, 이제 하나만 서울가 있어. 지금 넷째 딸이 온다. 여기 우리 지금
0: 세 자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생전에 방송에 출연했던 어머니의 모습이다.
1: 딸로는 내가 큰 딸, 그 다음에 작은 딸, 그 다음에 셋째 딸, 이제 하나만 서울가 있어. 지금 넷째 딸이 온다. 여기 우리 지금
0: 세 자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생전에 방송에 출연했던 어머니의 모습이다.
2: 저희 어머니는 진짜 그 하시고 싶은 국악을 그 옛날 시절이라 못하게 부모들이 못하게 해서 못하고 가신 한이 맺혔다.
1: 내가 내 한이 국악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집안에서 못 말리고 또 너희 집 시부모께 너희 집 어른들도 못 어른들도 이걸 적금 못하게 엄격 그럴 때는 엄격했어. 못하고 해갖고 내가 그래서 한이 졌는데

0: 참말로 어이가 없어. 그렇게 요번 날 우리 아들이 퍽퍽 운다니까 와서 보더니
1: 아이고 미 무거워라.
2: 이 시즌에 먹지가 제일이야.
1: 아이고 무거워.
2: 먹고 봐야 돼. 요.
1: 우와.

0: 가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1: 진도의 여름이 남도소리의 신명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소리꾼들은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고 모든 채비를 마쳤다. 노명창부터 어린 꿈나무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오늘의 무대.
2: 네, 첫 번째 무대 전라남도 무용문화재 남도 작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남도 잡가 공연이 시작되고 나이를 잊은 노명창의 열정에 제자들도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뜨거운 소리 열정에 관객들도 하나가 된다. 진도 소리판의 절정은 진도 아리랑이다.

0: 소망이 그것입니다, 바로.
1: 바다로 외지로 떠난 남자들을 대신해 가족을 지키고 일상을 지켜온 세월. 그 힘들고 퍽퍽했던 삶 속에서 차곡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술, 노래와 이야기와 혹은 이 의례, 이 식임이라든가 다시 얘기해서 의례, 이 의례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는 거예요. 특히 진도 지역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여성

0: 이곳에 조선시대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풍경이 있었는데요. 단양팔경 중 오경인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에게 쉽게 붓을 허락하지 않은 사인함을 보고 추사 김정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폭의 그림이로세 이렇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안목도 통하는 걸까요?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고혹적인 절경. 사인함에 깃든 뜨거운 예술혼이 그의 붓끝에 닿아 마침내 한 폭의 그림으로 살아났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영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사흘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대머리 귀신 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3: 아이고

악보를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점자 전문 단막에 옮겨서 처음 딱 볼 때 그때가 되게 한번 즐거워요.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헌입니다. 예, 현재는 서울대학교 및 본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지금은 단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상헌 엄마 이혜영입니다.

101 대 101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사가 얘가 초점을 못 맞춘다고 좀 이따가 좀더 크면 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안과사예요. 걔가 레지던트 한 3학년쯤 된것 같은데 누나 얘 망막에 이상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0: 굉장히 넓어. 굉장히 큰 마루. 되게 이쁘다. 진짜 이쁘네. 우리 성원이가 이쁘네. 성원이는 눈을 못 보는 거 외에는 뭐든지 다 엄마보다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울림을 보는 거지, 상원이는. 이러면서 이게 울림이 어떤가?
1: 마룻바닥에 고요한 소리가 뭘까? 궁금해서.

0: 처음 접한 거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만 3살 나비야 나비야를 형이 레슨하고 나간 빈자리에서 제가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가 한 다섯 여섯쯤 됐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때 태교로 모차르트 뭐 태교 음악 이거 피아노 곡을 계속 틀어줬었어요. 원래 뱃속에서 그 태어나니까 만 한 달 이렇게 되니까 애가 그때부터 그거를 들어요. 기저귀 바꿔달라고도 안 하고 우유 젖달라고도 안 하고 그 테이프 30분 딱

0: 엄마는 피아노 전혀 모르잖아, 그지? 음악을?
1: 근데 미스를 그렇게 줄자지듯이 맨날 세면은 나중에 내 잘못도 막.
0: 미스터치는 잘 잡아내서 스트레스예요.
2: 스트레스예요, 삼은 씨?
1: 뭐 차마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바흐라는 작곡가가 피아니스트들마다 제각기 다른 느낌을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흐 곡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있는데 그 푸가가 악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특히 점자 악보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세 줄로 나눠 들어가고 그 각 줄 끝에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하나를 되게 자주 봐요.

일단 간단히 말하면 박음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동등하도 간주되는 건데, 성악하는 목소리를 건반으로 치환해서 건반으로 옮겨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멜로디여서 크게 부각시켜야 되고, 어떤 거는 반주에서 좀 줄여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멜로디와 같은 그런 가치를 지녔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크 음악에서는. 그래서 일단 저는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썼던 거를 내가 내 식으로 재해석을 한다. 이런 것도 그 뭐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이게 점자 악보를 새로 제작 받으면서까지 할 일인가?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일단은 지금 상원이의 리사이틀에서 요 첫 번째 곡이 악보본 지 얼마 안 된 새 곡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 독주를 할 때 처음 무대에 나가서 처음 치는 그 곡이 사실 가장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첫 곡을 지금 주로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0: 어땠어? 치면서?
1: 연주를 안 해봐서 그러니 긴장이 좀.
0: 긴장이 됐어?
1: 예.
0: 여기서 긴장하고 가서 긴장 안 하면 되겠다, 그치?
1: 예.
0: 미리 긴장하고. 첫 곡이 제일 어렵고, 첫곡 중에서도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 이
1: 예.
0: 프렐류드가. 그리고 그 프렐류드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오른손, 왼손 같이 가는 그 스케일 패세지 있지. 고기만 조금 편안하게, 빨라지지 않게, 안정되게,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렇게, 응? 그렇게 일관되게, 그치?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시작해보자.

네, 피아노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로디랑 반주를 동시에 겸할 수가 있는 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음색이나 감정 표현 같은 걸 굉장히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감정 또는 뭐그 누구를 사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슬플 때 일상에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피아노에다가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고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피아노는 그런 저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또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근데 상훈아, 또 막 너무 바빴어요 이번에. 그치? 계속 또 뭐 있었지 우리가? 아, 저기 음반 녹음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치? 더 말할 때는 완전히 더 많은데.
1: I'm wearing it. Sorry, I'm afraid you are gone.
0: 아, 이쁘다. 아, 반보 정도 앞서요. 그러면은 얘한테 특별히 여기가 뭐 계단이 있어 이런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얘가 제 흐름을 보고 여기가 길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요.

0: 그래도 사람들이 피아니스트 김상원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상원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상원이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힘을 줄수 있는 음악가? 피아노 옆에 있는 상원이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얘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데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다른, 뭐, 피아노 아니라도 나도 열심히 하면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 왜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제각기 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들마다도 자신들이 전해줄 수 있는 감정의 어떤 포인트가 각각 좀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감정을 넘나드는

보면 결국에 상대방의 의견이나 관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해에만 집착하여 소통을 방해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메시지를 왜곡해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고민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혼자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소통의 첫 시작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식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장기 사이에 축적된 내장 지방은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크런치 자세와 누운 독수리 자세입니다. 뱃살을 빼주고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크런치 자세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허리와 머리를 반듯하게 내려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두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손을 무릎에 터치하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십니다. 내쉬면서 아랫배 힘 유지하면서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눕고 5회 정도 반복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상체를 끝까지 올리지 않아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와 골반 근력을 필요로 하는 누운 독수리 자세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오른손은 왼손 아래로 들어와서 손을 쭉 모아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깁니다. 마시고

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다리를 묶어봅니다. 손도 반대로 감아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두 번 더 반복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시면서 눕고 손을 풀고 다리를 풀어주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 역시 따라하면서 복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상체를 들어 올릴 땐 목이나 어깨에 힘이 아니라 오직 복부의 힘으로만 상체를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따라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부 근력을 키워 내장 지방 제거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두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손을 무릎에 터치하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십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오른손은 왼손 아래로 들어와서 손을 쭉 모아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기면서 아랫배를 수축해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천천히 가슴으로 당겨주고 마시고 내쉴 때 다시 당겨봅니다. 자, 풀어준 상태에서 왼손을 무릎을 쥐고 오른손은 측면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천천히 왼쪽으로 틀어봅니다. 이때 시선은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왼손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려 주시고 시선은 오른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다시 돌아오고 깍지 끼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풀어주고. 자, 이번엔 왼발 쥐어보겠습니다. 무릎 당겨주고 천천히 뒤꿈치를 밀어내고 발끝을 원을 향하듯이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무릎을 쥐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틀어주면서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네. 자,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 당겨주고. 자, 이번에는 두 무릎을 감아보겠습니다. 깍지 끼고 천천히 당겨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고개를 들고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머리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를 쭉 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은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체내 가스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몸의 긴장을 풀어내고 근육을 유화시키는 동작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사바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입니다. 항상 마지막 자세로 이 동작을 사용하는데요.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숨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주무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온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이완합니다. 자, 다리를 다시 세우고 몸을 오른쪽으로 눕혀봅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된 몸을 풀어주기 때문에 요가의 마무리 동작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근육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 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위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 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 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같아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에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에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0: 걸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2: 북대머리 귀신형용.
1: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3: 아이고,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동군이 어디 매뇨 공연이 와요.
2: 오타
1: 금나라
0: 기분이 어땠어요?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6: 4,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